6월 18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진욱의 삼세판 함께 들었습니다. 금을 만들 때도 세 번의 정제 과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불에서 찌꺼기를 없애고 두 번째 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물을 없애고 세 번째 불까지 지나야 순금이 완성되는데요. 무슨 일이든 한 번 겪어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세 번까지는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또 견뎌보자고요. 4166님께서요. 예전에는 회식도 3차까지 가야 비로소 끝이 났지요. 크크크. 다들 왜 그랬을까요? 크크. 아유, 회식 3차까지. 아, 좋은 기억이신가요? 아니면은 네. 그러게요. 6038님께서는 현미 누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 딸 안려경이 이번에 국민연금공단 세 번째 면접시험 도전에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후! 축하해 주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안승현입니다. 와우, 좋아요. 이렇게 축하할 사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려경님, 취업 축하드리고요. 4166님 그리고 안승현님께는 두 분께 모두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아침 일찍부터 좋은 사연 도착해서 좋은데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슬금슬금 더워지는 오늘 아침.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

하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소식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들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방송으로 소문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얘기도 좋아요. 반대로 마음 무거운 걱정거리 같이 나누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이니까 편하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임희숙의 잊었을 거예요. 9462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와, 맞아요. 어렸을 때 따라 불렀던 노래예요. 이렇게 저 잊혀져 갈

발견한 매미가 너무나 반가워서 제일 먼저 현미 언니한테 사진 보냅니다. 와우, 그래요? 어디 보자, 매미가. 어디? 오! 아, 지금 껍질 그 벗는 그 탈피, 네, 하는 거 찍으신 거예요. 와우, 그러네요. 그럼 또 좀 있으면 이제 매미들 울어 되겠는데요. 0785님, 아유, 감사합니다. 매미 사진, 올해 저도 처음 보네요, 사진으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원현민님께서는요, 오늘 부모님 모시고 야구장 갑니다. 아, 한 번도 안 가보셔서 부모님 생애 첫 직관이라 제가 더 설렙니다. 오후에 통닭이랑 드실 음식 잔뜩 준비해 갈 거예요. 여기는 광주입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서. 네, 응원 많이 하시고요. 그것도 열기 막 좋잖아요. 잘 다녀오세요. 아주 좋은 그 경험 부모님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원현민님. 좋습니다.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1276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대딩 아들 딸이 여름방학이라 기숙사에서 집으로 하나 둘 컴백홈 하네요. 취준생도 있고 대딩이 둘인데 더운 여름날 밥해주는 게 힘드네요. 뭐 하나를 먹더라도 다섯 식구 설거지가 한가득입니다. 어서 여름이 지나가기를 벌써 바라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현실이죠. 아이들 다 보고 싶다가도 이렇게 한꺼번에 오면 또 일상생활 뒤치다꺼리 하는 게 엄마 몫이잖아요. 이제 좀 슬슬 도와달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1276님, 네, 여름 잘 보내시고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최미경님, 김태희의 소양강 처녀 신청곡 주셨어요. 3992님께서는 박구윤의 나무꾼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0036님 사연 만나볼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화이팅! 현재 동부간선도로 군자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1km 가는데 20분 걸립니다. 오, 애청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1km 가는데 20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 군자교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0036님 그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루하고 답답하실 텐데 러브레터에서 들려드리는 노래 들으시면서 네, 어쨌건 네, 또 움직이긴 하니까요. 아이고,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0036님 그래도 상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4431님께서는요, 주현미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사람 친구가 제주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방금 집사람

집사람을 김해공항에 바래다주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사람이 제주에서 힐링하고 오길 바랍니다. 정현옥 여사님 사랑해요. 한 달 살이. 아, 그러면 정현옥 님도 설마 같이 한 달 살이는 하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며칠 가 계시는 거죠? 친구가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하면 많은 분들 좀 그분의 친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방문할 수 있고 그래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4431님 출근길 화이팅!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2424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경기도 가평에 사는 고3 엄마입니다. 갑자기 아이가 기흉이 생겼다고 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가서 시술하고 지금은 회복 상태인데요. 아이가 키가 크고 마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 치료가 돼서 기분 좋습니다. 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자, 우리 아들. 아유,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기흉, 엄청, 네, 힘든 그 병인데, 그래요. 그 응급실에 가서 잘 처치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잘 먹고, 그나저나 고3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화이팅! 네, 2424님.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건강이 최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고3 수험생들, 그리고 고3 엄마들. 아, 네, 이 여름 잘 나야 될 텐데요. 한은숙님.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정해주셨어요. 좋아요. 네. 강태식님, 2904님께서는 패티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 정해주셨습니다. 두 곡 다 아주 대곡이라고 하죠. 두 곡 같이 들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면 세상엔 따뜻한 사연도 많고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사는 이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용기를 내어 차마 어디 가서 꺼내지 못한 가슴에 응어리로 남은 이야기를 오늘 용기 내어 풀어보려 합니다. 반년 전 딸아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쁘고 축하할 경사였지만 저는 기대보다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선고, 그리고 이어진 길고 긴 투병 생활. 저는 가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저의 치료비 때문에 빚만 졌고요. 그 빚을 아이들까지 함께 갚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 앞가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짐이 돼버린 상황이 아비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빚까지 졌으면 빨리 회복되면 좋으련만 저는 여전히 투병 중이고 자꾸만 쇠약해지니 아이들에게 더 미안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많이 웃어줘, 아빠.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수며 예단을 넉넉히 챙겨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일 텐데 돈 한 푼 보태지 못했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짐만 지운 못난 아빠가 어떻게 웃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새 옷 한 벌 사 입을 여유조차 없던 처지라 10년은 넘은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앉아있는 제 모습이 딸아이에게 혹시나 흉이 되지 않을까 싶어 자꾸만 몸을 움츠렀습니다. 그렇게 식이 시작되고 딸아이가 사위의 손을 잡고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니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남들은 다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잔칫날인데 저는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남몰래 닦아내느라 바빴습니다. 경사스러운 날 신부 아빠가 자꾸만 우는 것도 흉이 될까 싶어 나중엔 억지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서 회복해서 건강해져서 우리 아이들한테 든든한 아비 노릇을 해줘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기적 같습니다. 암이라는 긴 어둠을 뚫고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는 것이, 이렇게 딸아이의 소식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 같고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얻은 이 생명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힘을 냅니다.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딸과 아이들이 힘들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픈 몸을 추스르며 다시 일어서는 모든 가장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짐을 묵묵히 견디고 있을 우리네 부모님들께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아프지 마세요. 우리 모두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도록 아이들 곁에 있어 줍시다.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였습니다. 아, 사연 들으시고 우리 러브레터 가지고 여러분들 엄청 많은 이게 답글 주셨는데 0595님께서요. 사연자님, 그래도 건강해지시고 살아계신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 최고입니다. 힘내십시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진학님께서는 부모는 낳아준 것만으로도 완벽한 혼수를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요?

합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용기를 주셨고요. 황금숙님께서는 사연이 너무 슬퍼요. 빨리 건강 좋아져서 행복한 인생 사세요. 그리고 따님의 결혼식 축하드려요. 이렇게 답글 주셨습니다. 김경희님께서는 따님의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이 행복이죠. 그 기운 듬뿍 받으시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하트도 보내주셨어요. 절대 무리하게 일하지 마시고 면역력 관리 잘하세요. 아유, 이렇게 당부도 해주셨어요. 김윤진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나니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요. 남편이 대장암 투병 중인데 아들이 21일 결혼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아, 김윤진님. 네, 아드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요즘 투병 중이신 남편분도. 네, 제가 빠른 쾌유 기도 드릴게요. 1545님께서는 사연 들으니 우리 아들들이 생각나네요. 우리 아들들 백승우, 백관우, 백기루, 백정우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아버지 마음 알제 하셨어요. 오유, 네, 사형제네요. 든든하시겠습니다. 김용진님께서는 한번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토닥토닥. 아유, 너무 따뜻한데요, 용진님. 그래요. 참, 이 남들한테 말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신 이야기를요, 오늘 이렇게 러브레터에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착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진짜 빨리 건강해지시는 게 우선이죠. 너무 미안해하시면 좀 그렇고 속상해하시면 아이들도 더 마음이 아프니까요. 계속 건강해지셔서 아이들에게 든든한 아버지로 늘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러블레터 홈페이지에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남겨주세요. 1270님 신청곡 주셨네요. 사연 볼까요? 현미언니, 저는 요즘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남편 일이 좀 어려워서 저도 도움 주고 싶은데 구직이란 것이 어렵고 힘드네요. 이무송에 사는 게 뭔지 듣고 싶어요. 아, 이렇게 신청곡 주셨는데 사연을 보니까 일자리, 요양보호사 좀 일자리, 네, 엄청 수요하는 게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취직 금방 일자리 찾으실 거예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리고요. 신청곡 이무송에 사는 게 뭔지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주현미의 러브레터. 이정아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여기 충남 예산읍 신례원입니다. 신례원이요? 네. 8순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강조하시는 저희 집안의 자랑거리는 의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는 늘 이 시간에 의리 있게 러브레터만 들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 마을 회관에는 현미 목소리만 들린답니다. 우리 아버지 멋지시죠? 오,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 역시 의리. 네. 저 예산에 또 공연 갔었는데 너무 네,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아님 또 이렇게 또 의리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이진아님께서는요. 현미님, 제 딸이 대구에서 대학 다니는데요. 요즘 우울해 하길래 창원에서 새마을 기차 타고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대구 가는 길입니다. 우리 딸이 저를 보고 기분 좋아지고 힘내서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엄마 얼굴, 엄마 되게 좋아하는 따님인가 봐요. 네,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진아님, 시간 내셔서 딸 보러 가고 이 그 시간도 아주 아주 설레이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아,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나태주의 인생열차 1부 끝곡으로 같이 들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죽전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부평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 4,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뒤로 서인천 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신월천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천지남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뒤로 신내나들목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매우 심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와우,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청개구리의 목마위의 연인 함께 들었는데요. 8004님 신청곡이었어요. 어, 덕분에 네, 멋진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1809님께서는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미누님. 3남매 아빠인 제가 오늘 천안에서 청주시로 제빵 기능사 실기 시험 보러 갑니다. 오, 제빵 배우는 동안 우리 애기들 빵 많이 만들어 먹였는데 오늘 드디어 그 결실을 맺으러 갑니다. 3남매의 기운을 담아 3세번이 아니라 오늘 한 번에 딱 합격하길 응원해 주세요. 현미 누님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 지금 시험 치르러 가시는 길 이군요.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이건 3세번이 아니라 딱 한 번에 붙으시길 원하시니까 원하는 대로 딱 합격하시길 네, 기도드릴게요. 나중에 결과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네, 3남매 두셨나 봐요. 네,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험 잘 보셔서 꼭 한 번에 합격 각벽 땅! 네, 도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여러분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반갑게 들려드리고요. 또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도 좋아요. 신나는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라디오 콩 앱을 다운받으셔서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니까 사연과 신청곡 편하게 보내주세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유

0: 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서정춘 시인의 랑이라는 짧은 시입니다. 랑은 이음새가 좋은 말. 너랑 나랑 또 랑물 소리로 만나서 사랑하기 좋은 말.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정수라의 우리 둘이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서정춘 시인의 랑 함께 했는데요. 우리 말 중에 랑자가 들어가는 말 생각해보니까 느낌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너랑 나랑도 좋고요. 누구나 사랑이란 말도 다 좋아하잖아요. 유랑, 방랑이란 말도 자유롭고 소리도 낭랑한 소리는 듣기 좋고요. 성격이 명랑한 사람은 유쾌해서 좋죠. 오늘도 우리 다 함께 명랑하게, 낭랑하게, 사랑스러운 하루 만들어 보자고요. 참, 네. 유현승님께서요. 현미님, 오늘 엄마의 86세 생신이에요. 마침 오늘 제가 회사를 쉬게 돼서 엄마랑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네요. 미리 주말에 식구들 모여서 식사는 했지만 이렇게 생일 당일에 엄마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앞으로 10번, 20번은 더 축하해 드릴 수 있겠죠. 엄마가 현미님 팬인데요. 송등자 여사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해주세요. 그렇군요. 유현숙님의 어머님 송등자 여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 흑마늘 진액 드릴게요. 유현숙님 전해주세요. 5389님께서는요. 오늘은 치매센터 가는 날입니다. 나이 70 넘어 센터에 신청해서 다니는데 그곳에 가면 선생님들과 계산도 하고 신문도 읽고 스도쿠도 합니다. 우리나라 참 좋아요. 무료로 이렇게 관리도 해주니 말이에요. 기억 챙기면서 좋은 세상 잘 살아야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이렇게 미리미리 알아서 훈련하고 그런 거 참 좋은데요. 5389님. 아 근데 치매센터라는 걸 이렇게 운영을 해주는군요. 구에서 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이런 정보 많이 알아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잘 다녀오세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철님 신청곡 5월의 종로에서고요. 6832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는 이치현과 번님들의 이별의 미소입니다. 박정훈의 기억에 남는 건 너의 젖은 눈동자. 이 노래는 배순옥님 신청곡이고 이범용 한명훈의 꿈의 대화는요. 오유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어요. 문정숙님, 신광수님, 2453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 들려드립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6792님 사연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하동군에 살고 있는 주부 할매예요. 6.3 지방선거 운동원으로 알바를 열심히 했었고요.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엔 산딸기 농장에서 새벽 6시부터 가시 넝쿨이 어우러져 있는 잎새 뒤에 빨간 산딸기를 찾아내서 계속 땄습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 서서 이곳 저곳에 딸기 잎을 헤치며 오후 3시 30분까지 딸기 따는 작업을 했는데 오늘부로 딸기 따는 알바는 끝이 났네요. 선거 알바 때는 러브레터를 못 들었는데 딸기 농장에서 일을 하며 러브레터 방송을 매일 들어주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동에서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6792님 산딸기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와우. 이 가시를 헤치면서 잎 사이에 있는 이런 거 따려면 혹시 뭐 다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이건 정말 하나하나 따야 되는 그 아주 섬세한 작업이신데 오늘 아르바이트 산딸기 따는 아르바이트 잘 마치시고요. 쉬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일하시고 그러네요.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러브레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르바이트 구하실 때 러브레터 들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은옥님께서요. 현미 언니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엄마랑 보톡스를 맞았어요. 저는 처음 맞았는데요. 이마 주름이 보기 흉해서 맞았는데 이거 영 느낌이 이상해요. 크크. 눈도 못 지켜 뜨겠고요. 크. 이뻐지기가 쉽지가 않네요. 크크. 아하. 네. 보톡스 시술 하고 오셨네요. 이마, 그쵸. 맞아요. 이건 아무래도 근육을 딱 고정시키고, 마비? 예, 시키는 거라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편해요, 처음엔. 장은옥님, 예뻐지기 힘듭니다. 떼장갑과 비누 세트, 저 선물로 드릴게요. 6130님께서는요, 방금 청소 알바를 마치고 오후에 나갈 택배 주문을 포장하러 창고 사무실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오전에 생각보다 주문이 적어서 살짝 걱정인데 오후에는 주문 전화가 쉬지 않고 쏟아졌으면 좋겠네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늘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마음은 온통 사랑이고 고마움 뿐인데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 그런지 그놈의 고맙다, 사랑한다 하는 말이 왜 그리 입 밖으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하는 아내한테 내 곁에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아내분도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아유, 이렇게 마음 가득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가득인데 참 이게 입 밖으로 나오기가 이게 쉽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처음 할 때가 좀 얘가 어렵지. 그러지 않을까요? 6130님 오늘 오후에 주문이 폭주

참여하시길 저도 응원해 드리고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윤옥련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오늘 라인 댄스에서 신나게 춤추고 싶은 곡 서지호의 여기서 듣고 싶어요. 이렇게 아 라인 댄스 하시나 봐요. 좋죠. 네 신청곡 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3389님께서는 베이로의 99.9 노래 청해 주셨거든요.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나라 1세대 재즈 보컬리스트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멋진 목소리로 노래하시는 분이 바로 가수 김준 씨인데요. 신이주의 만석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6.25 전쟁으로 피난을 내려왔고요. 미군 부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접한 노래가 바로 미국의 재즈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준 씨는 축구를 잘해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국 고등학교 콩쿨 대회가 열리면서 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김준 씨가 참가하게 되고 거기서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입상하면서 김준 씨의 음악 인생이 시작됩니다.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해서 예그린 악단에 들어갔지만 1년 후 예그린 악단이 해체되었고요. 예그린 악단이 사라진 것을 아쉬워했던 합창단원 4명이 사중창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자니 브라더스입니다. 자니 브라더스는 노래자랑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상을 받았고 1962년 KBS 라디오 연속극 주제가였던 빨간 마후라를 노래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김준 씨는 코코 브라더스, 포 다이나믹스처럼 다른 가수들과 프로젝트 그룹으로 활동했고요. 이후 솔로 가수로 독립한 다음부터는 어린 시절 사랑했던 재즈를 노래하면서

우리나라 1세대 재즈 보컬리스트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수 김준 씨가 코코 브라더스로 활동하면서 솔로로 발표했던 노래를 만나볼 건데요. 바로 1973년에 발표한 대학가의 찻집이에요. 신동훈 씨가 작사하고 김학송 씨가 작곡한 대학가의 찻집은 가난한 대학생의 소소한 일상을 그리면서 가진 것 없어도 꿈이 있던 대학생활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1년 후에 영사운드도 발표했는데 똑같은 가사지만 안치행 씨가 새롭게 작곡했기 때문에 제목과 가사는 같지만 멜로디는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고 힘있는 김준 씨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대학가의 찻집입니다.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

0: 명삼의 약관필독.
1: 최현미의 러브레터. 6월 18일 목요일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박강수의 다시 힘을 내어라 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의 사연과 멋진 신청곡들로 행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9시에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대구 군위와 경북 경산, 예천 등 경북 내륙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분기점에서 옥산분기점 사이로는 긴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더 가서 금강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먼저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매송부근 3,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팔곡분기점부터 정체고요. 그 후로는 팔탄분기점 일대와 다시 서해대교 일대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뒤로 송탄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남한성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서행하고요. 이후 금왕 휴게소를 앞두고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문효숙님이 주셨습니다. 지팍, 제가 웹소설 작가 출신인데요. 사연도 독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건 뭐 좀 큰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웰메이드보다 진정성 있는 사연을 더 쳐줍니다. 갑자기 재벌 3세를 길바닥에서 부딪히거나 뛰어나가기만 하면 택시가 끽 앞에 선다거나 이런 거 지향하고요. 자,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사연 부탁드리면서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유나의 노래요. 유나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네. 비밀번호 486.

0: 자, 6월 18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우리 목요일 순서 함께 하는데요. 예. 정말 저희는 리얼리티한 그런, 정말 갑자기 생기는 그런 재미난 일들. 예. 이게 이제 대본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재미난 리얼리티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나가기만 하면 택시가 서 있으면은 자가용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차가.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길 다니다가 재벌 3세 할아버지를 만날 일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벌 3세 할아버지들은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시, 집 안을 돌아다니죠. 자, 오늘 목요일은요, 백심의 소신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백가씨, 심준아씨, 에피소드 많은 그런 두 분의 에피소드 부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주제는 긁힌 분들. 자, 이런 얘기가 또 옛날에 없었는데 요새는 다 긁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뭐 때문에 무슨 말로 긁혔는지 사연 보내주시고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김치전과 해물파전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심진화, 백가씨 두 분과 돌아오겠습니다.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매제 당숙모 오늘도 알뜰살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백가
3: 심진화의
1: 소신 발언. 자 에피소드 부자 에브 백가씨 그리고 꿀피부 개구먼 꿀개 꿀개 싫어해.
3: 아 예. 좋아요. 왜요?
1: 그래요?
3: 네.
2: 개꿀 어때? 개꿀 개구우면 꿀피부
1: 아니면 꿀피부 코미디 꿀코 어때? 꿀코
3: 꿀개 좋습니다. 꿀개.
1: 예. 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청소 관련 자격증만 4개 있는 백가씨.
3: 네.
1: 아, 요즘 이제 구독자 집 청소해주는 콘텐츠 괜찮습니까?
2: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백가씨는 보면은 항상 사람이 깔끔하고 뭐 악세사리 뭘 하나 하더라도 예, 진짜 잘 어울리게 아침에 네. 이렇게 저녁 때 준비를 합니까? 나 내일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입고 가야지 준비를 해요?
2: 네, 보통. 전날 옷 입을 걸 준비해놓고 왜냐면 아침에 그것 때문에 늦는 경우 어릴 때 많았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요.
1: 백가씨도 화를 많이 냅니까?
2: 저 화 잘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요?
1: 예, 알겠습니다. 과거의 후로 말씀하시네요.
3: 안 냈습니다.
1: 안 냈습니다.
2: 네.
1: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방송이 계속 퇴보되고 있어요. 진화씨는 어때요? 진화씨.
3: 저는
1: 진화씨도 깔끔해요? 집은?
3: 아니요. 집은 깔끔한데 제가 깔끔하지 않고 김원효씨가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청소기 되게 좋아하고 청소 좋아하고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대형견 태풍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예. 털이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1: 근데 대형견은 좀 저 변을 많이 보지 않나요?
3: 변은 실외 변이라서 저 냄새 하나 안 나는.
1: 교육이 되어 있어요?
3: 아니요. 그게 원래 본투비. 그렇게 자연스럽게 태생부터.
1: 본투비 your life. 알겠습니다.
3: 그래서 김원효 씨가 굉장히 꼼꼼하게 청소해서 저는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2: 이번에 그 제가 이따 끝나고 예. 청소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좋은 척. 특히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거 있거든요.
3: 해줘.
2: 제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3: 네, 꼭 알려주세요. 네,
1: 알겠습니다. 네. 사주진 않고요?
2: 사줄까요?
3: 아니요, 뭘 사줘요.
1: 알겠습니다. 네. 마침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침착한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네.
1: 자, 백심의 소신 발언 이제 여러분들 사연을 만나볼 텐데 백가씨 오늘 주제가 뭐예요?
2: 아, 오늘 주제 깔끔합니다. 한 예. 글자예요. 극.
1: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없었는데, 극. 그지?
2: 아, 이게
1: 야, 진호야, 우리 옛날 개미 때 극 있었니?
3: 없었죠. 그냥 등 긁어줘 이거밖에 네. 없었는데.
1: 아, 맞아요. 예, 예.
3: 예.
1: 우리 땐 그랬지. 야, 찔리냐? 찔려? 그러자. 아, 이거 찔리는구나, 그랬지. 극이란 말이 요새 또 새로 나와가지고.
2: 근데 이게 극이라는 말이 약간, 약간 그 조롱하는 느낌이에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3: 그래요?
2: 긁혔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3: 아니, 그 약간 내 자존심을 이제 좀 건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1: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 쌈이 나. 야, 찔리냐? 이런 뭐라고 그랬어. 근데 긁혔어? 이거는. 화내기는 뭐한데
2: 기분이
3: 맞아. 기꾸면서 하는 얘기 같다.
1: 화내기는 뭐하지만 기분이 상한다. 찔렸어는 이제 쌈이 나고.
3: 그러니까 이거 긁은 자기 혼자 이제 그 남은 그냥 얘기했는데 화내기 좀 그렇고 그냥 혼자 속으로 긁혔다 이런 느낌인 것

0: 자, 3M 시력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희준 마누라님이 보내준 사연으로 저희가 각색을 해봤습니다. 시작해볼까요?
1: 이번 여름 휴가로 40대 싱글 친구 셋이서 상해 가기로 했어요. 요즘 상해가 핫하기도 하고 할명수 구독자로서 명수홍이 상해 다녀온 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상해에 다녀온 회사 20대 후배랑 점심을 먹게 된 거죠.
2: 네? 상해요? 대박. 거기 요즘 핫하긴 한데 20대들한테 재밌는 데라 팀장님도 재밌을진 모르겠네요.
1: 아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20대가 재밌는 곳이면 40대가 가면 안 되나요? 아니 재밌어 보이던데 나 허거도 좋아해. 요즘 맨날 자기 전에 너튜브 찾아본다니까.
2: 네? 진짜요? 팀장님도 여행 갈 때 너튜브 참고하세요?
1: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짜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보는데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어? 어! 상해 브이로그 보면 갈 때 진짜 많던데.
2: 진짜요? 팀장님도 브이로그를 보세요? 대박. 팀장님 연세는 블로그나 여행책 같은 거 보시는 줄 알았어요.
1: 와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저 80년생이고요. 하루에 너튜브만 서너 시간씩 보는 중독자거든요. 와 많이 긁히더라고요. 제가 왕홍 체험도 할 거라고 하니까 또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겁니다.
2: 그거 요즘 사람들이 하는 건데 선배 멋지세요. 근데 상해 가려면 지도랑 QR이랑 페이랑 이런 거 다 진짜 어려운데 괜찮으시겠어요?
1: 와, 저 공부 다 했거든요. 중국 지도 앱, QR, 페이 다 다운받아놨습니다. 제가요, BB, PCS, 스마트폰까지 인류의 산업혁명을 다 겪은 세대인데 어디서 까불어 확! 아, 저 너무 긁혔나요?
0: 자, 라디오쇼 SNS로 예, 희준 와. 마누라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예.
1: 진짜 아니 제가 80년생이거든요.
2: 그쵸.
1: 그래서 우리를 지금 할머니로 보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아 이제 너무
2: 아 지금 벌써 사연 읽고 긁히신 것 같은데요.
1: 아, 예, 긁혔어요. 같은 80년생으로 야, 너무 진짜. 긁혔습니다.
0: 그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예. 또 디제잉 행사도 하고 있고
1: 와.
0: 또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지만 뭐 공중파도 하고 있고 예. 뭐 다 하고 있는 라디오도 하고 있고요. 예. 진짜 다 합니다.
1: 갑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0: 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근데 이제 같이 하는 게스트들
1: 예.
0: 아저씨라 불러요.
1: 아저씨
0: 명수 아저씨 오빠라고 근데... 하는 분은 없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가나 심진아 씨까지는 오빠가 되잖아요.
1: 예.
0: 10살까지는 오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살이 넘어가니까 이제 아저씨 선배님
1: 아닌데.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0: 아, 그 맞죠,
1: 제가 재소 오빠한테는 재소 오빠라 그러는데 예. 명수 선배님한테는 선배님이라고 하네요.
0: 제 생각 2살 차이야. 뭔 상 제 생각 나랑 2살 차이야. 나 70년생이요. 그러니까 백가씨도 80인가 그러죠.
2: 저 81이요.
0: 그러니까 백가 진화까지는 형 동생이 돼요. 오빠 예, 오빠 그쵸,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연예인은 효리 씨까지 오빠가 돼요. 근데 아저씨라고 그러면 확 좀 긁혀.
2: 그렇다고 선생님.
0: 선생님은 아이유가 선생님.
2: 선생님.
0: 아이유 씨가 처음에 저한테 호칭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야 그냥 뭐 편할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오빠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오빠로 해요. 그냥 선생님으로 해라. 내가 장난으로 그래. 장난으로. 예. 그 선생님이 됐어요. 가르쳐 준 게 없는데. 아유 정말 나 이거
1: 아니 근데 또 백가 씨가 너무 잘 살려가지고 후배 역할을 진짜 읽는데 진짜 더 긁힌 것 같아요.
0: 진짜 많이 긁혔어 나도.
1: 네. 너무하네.
0: 진짜 너무하네 정말.
1: 진짜.
0: 나이 때문에 긁히면 무시하는 거잖아.
1: 그렇죠.
0: 네, 돋보기 쓰고 뭐 보는 줄 알아요. 아직 돋보기는 안 쓰거든요.
1: 그러니까.
0: 예. 그러면 두 분은
1: 예.
0: 일단 백가 씨야 뭐 워낙 여행을 많이 다니고
2: 네.
0: 그쪽 전문가지만 어떠세요? 이렇게 여행 정보를 어디서 좀 많이 얻으세요?
2: 저도 요즘은 너튜브나
0: 예.
2: 네, 뭐 너튜브는 또 SNS로도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1: 맞아요.
2: 그런 거 이제 또 이제 그런 걸 검색하다 보면 그런 알고리즘으로 잡히다 보니까
1: 네.
2: 좀 그런 게 많이 얻더라고요.
1: 아니 요즘에 AI가 대세잖아요. AI에게 내가 어디 갈 건데 그 중에 뭐 어디 갈 거 이러면 그 거기에 지역에 그 나라 지역에 진짜 유명한 걸 쫙 뽑아주고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걸 말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또

0: 유명한 음식점부터 뭐 이런 걸 다 알려줘요.
1: 그렇죠.
0: 아예 그냥 짜줘요. 야,
2: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0: 예, 그 좋다고요.
2: 근데 이제 그 AI 그쪽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2: 미래를 몰라요. 미래는 못 맞춰요.
0: 그리고 가끔 틀려.
2: 예, 예. 과거는 잘 맞춰요. 그러니까 현재 있었던 건 잘 아는데. 예. 미래에 대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점 같은 거네, 신점 같은 거네.
2: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요.
0: 네.
2: 어떤 게 가장 많이 긁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예, 오랜만에 또 코요태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비몽!

0: 마지막 또 아 이걸로 터졌습니다. 예.
1: 옛날 스타일.
0: 유로 댄스의 네. 마지막은 항상 아, 터지죠. 최고죠. 뭐라도 쥐어 터지든지 뭐가 터지게 터져요. 예. 네. 자 갈게요. 극. 자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 누구세요? 예, 사진관에 증명사진 찍으러 갔다가 긁혔습니다.
0: 왜요?
2: 저는 별 생각 없이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0: 네.
2: 근데 사진 기사님이 절 보시더니 아유 걱정 마세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진짜 아무 걱정도 안 했거든요.
0: 네.
2: 근데 촬영 끝나고 보정본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아유 제가 피와 살을 갈아 넣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0: 네.
2: 아니 사장님 제 보정 사진이 피와 살을 갈아 넣을 정도인가요?
0: 좀 사장님이 오버하셨네요.
2: 네. 야, 이거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다.
1: 네.
0: 기분도 기분이지만 좀 썩 좀 약간 좀 겸연쩍네요, 되게. 어차피 그냥 그저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2: 민망하네.
0: 하는 건데.
2: 민망하네.
0: 뼈와

0: 사리 갈았다는 얘기는 뭐 정말 무슨 대형 수술도 아니고.
1: 그렇죠.
0: 예, 아무튼 좀 민망하긴 하네요. 그렇죠. 예, 예, 이거 긁혔다 인정합니다. 예,
1: 긁혔다 긁혔다.
0: 예, 긁혔다 인정하고요. 이번에 백가시 한번 가볼게요.
2: 네. 어, 제 예전에 예. 네. 그 병원에 갔어요.
1: 네.
2: 그 제 비염이 심해서 예. 그 비염 검사하러 갔는데 그 간호사분이 저를 보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어, 안녕하세요. 이제 뭐 이제 의사 선생님 오시기 전에 누워서 이제 뭐 준비해 주시면서 저한테 갑자기 밑을 것도 없이 저희 연예인이라고 해 가지고 할인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아, 누가 깎아달라고 그랬어? 아, 내가 언제 깎아달라고 그랬냐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저희 연예인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갖고 그대로 일어나서 그냥 나갔죠. 죄송합니다. 하고.
0: 야, 너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
1: 아니, 근데 저도 이런 일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저기 누구 제 주변에 이제 뭐 배우나 이런 좀 유명한 연예인이 많아가지고 같이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럼 어, 뭐 사진 찍고 와 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제가 약간 난 괜찮은데. 네. 근데 옆에서 아, 진아 씨는 뭐 저기 많이 이런 거 뭐 찍으셨죠? 뭐 그냥 나한테 뭐 예.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되게 위로하고. 네.
0: 아, 나도
1: 나를 위로해.
0: 나도 그런 거 있었어. 죄송한데 연예인 DC가 안 돼요. 그러면 백가시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인원 날릴게요. 여기 안 된다. 일어나. 그러면 아니야. 또 장난으로 아니야. 해드릴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유머러스하게 봐주세요. 예예. 예.
1: 그럼요.
0: 아, 이렇게 얘기하면 백가가 이상해지네.
2: 네. 아, 그, 아, 긁혔어요.
1: 긁히지. 아, 긁히지. 네. 미안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2: 아니, 박명수 씨한테 긁혔습니다.
0: 박명수 씨요?
2: 네. 박명수 씨한테 긁혔습니다.
0: 예, 그 아무튼 유머러스하게 백가신 넘겼으라고 믿고요.
2: 네.
0: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긁힌 네. 사연들 어, 죄송해요 제가 좀 긁어가지고 죄송해요.
2: 아, 긁지 마세요.
0: 아,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예, 이런 거 이런 사연 계속 소개할 거예요. 최고의 사연한테는 선물도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예, 르스라핌의 붐팔라 이 신곡입니다. 자, 르스라핌의 붐팔라 이 신곡이거든요.
1: 예.
0: 왜요?
1: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0: 마카레나 이게 좀 이렇게 같이
1: 맞아요.
0: 이렇게 피처링해가지고 부르는 노래인데
1: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아요. 예, 자, 1부 마감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터지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8: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7: 자, 박명수의 미안합니다.
9: 아, 진짜 엉망이네. 진짜 엉망이네. 여기 진짜
10: 그냥 저희 2MC로 백과 심진아로, 예, 2MC로 가겠습니다. 다음 뭐죠?
9: 모르겠는데요.
7: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변함없이 극사연 그리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진아 씨가 한번 해주실래요?
10: 모세의 기적.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7: 왜요?
10: 예전에 회사 회식으로 나이트에 갔어요.
7: 나이트?
10: 사장님이 방도 잡아주셔서 10명 정도가 방에서 신나게 놀다가 선배 언니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어요. 한참 뒤에 온 언니가, 야, 나가지 마. 절대 나가지 마. 나 나갔는데 웨이터들이 부킹하라고 막 난리쳐갖고 화장실 겨우 갔다 왔잖아. 그러는 겁니다. 저도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순진한 스타일이었거든요. 동기한테 같이 가자고 했죠. 팔목 잡힐 각오로 문 열고 나갔는데 웨이터들과 남자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져서 길을 터주는 겁니다.
7: 재밌다.
10: 아무도 저희를 붙잡지 않아서 3분 만에 다녀왔어요. 긁혔다. 와, 나 이것도 너무 공감가. 우리 처음에 이제 저는 시골 사람이니까 처음에 이제 강남역 이런 데 오면은 막 이렇게 뭐 나눠주잖아요. 네. 여기 먹으러 오라고 막 명함 같은 거. 그냥 뭐 이렇게 나눠주길래 아,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팔짱 끼고 가는데 아무도 나한테는 한 장도 안 주더라고.
7: 길거리 캐스팅 되려고 20바퀴 도는 사람도 있어요.
10: 아, 예. 그렇군요.
7: 압구정동 20바퀴 도는 사람도 있는데 심진아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 예. 예, 진짜.
10: 아, 근데 그게
7: 좀 당황스럽다.
10: 별거 아닌데 되게 긁혀요.
7: 아, 이거 진짜 긁힌다.
10: 네.
7: 나이트를 갔는데 부킹, 죄송합니다. 이게 부킹 이런 거를 전혀 손을 안 잡으면 약간 좀.
10: 그러니까 손을 잡아도 나는 뿌리칠 건데 잡아주지도 않는 거야.
7: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손을 들어서
10: 약간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데
7: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내주고.
10: 아니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나이트에 갔는데 무대에서 막 춤추다가 갑자기 이제 댄스곡 딱 끝나고 이제 브루스 타임 딱 나오잖아요.
7: 문제청 나이트로 옛날에.
10: 예, 옛날에.
7: 옛날에.
10: 예, 근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갈 때 다들 이제 약간 뭔가를 좀 기대하고 천천히 이제 들어가는데 전혀 이제 아무도 나한테 눈길도 주지 않을 때.
7: 어느 때쪽 얘기입니까?
10: 야.
7: 20년?
9: 그쵸, 20년 넘었죠.
7: 20년이 뭡니까?
10: 예, 20년 된 것 같아요.
7: 예전에 노는 거하고 지금 노는 게 달라요.
10: 지금은 어떻게 노는지도 몰라요.
7: 지금은 어떻게 노는지도 모르고. 저는 클럽에서 디제잉 들어와도 안 한다 그래요. 새벽 2시에 어떻게 합니까? 힘들었는데. 새벽 2시에 못 해요.
10: 체력이 안 돼, 이제.
7: 연락이 왔어요.
10: 슬프다.
7: 한 타임만 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네, 근데요. 근데 죄송한데, 2시 타 아유, 2시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돈 몇 푼 벌자고 2시에 그 하룻밤 날리면.
10: 예.
7: 진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요새 새벽 2시가 피크래요.
10: 아, 그래요?
7: 새벽 2시가.
10: 난 기억도 안 나요.
7: 못 하겠더라고요. 예. 네. 자, 다음 사연 또 가보겠습니다.
9: 네, 마포 작두님.
7: 예.
9: 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다 삐끗했어요.
7: 네네.
9: 다음날 침 맞으러 한의원 갔는데
7: 예.
9: 저를 본 간호사님이 예. 친절한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7: 뭐라고요?
9: 아버님, 허리 어느 쪽이 아프세요? 저 아직 아버님 아니거든요.
7: 그건 이제 사실 그거는 그 간호사 아니 그 저 관리하시는 분이 좀 젊으신 게 아무한테나 아버님 하시면 안 되고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10: 환자분 하시는 뭐,
7: 아 그렇죠.
10: 예, 네, 환자분 네. 이렇게.
7: 또 병원에 계셨었죠 옛날에. 네?
10: 아니요.
7: 환자분 아니면 뭐
10: 고객님 그, 뭐 이렇게
7: 아버님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예예 예, 그렇죠.
9: 그,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정수기 그 코디 분이 네. 한 번씩 필터 갈아주시러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 집에 보면은 그 가족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시는 분이 고생이 많으세요. 어떻게 애 남자 셋을 키우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동안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아버지가 아들인 줄 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대박. 할아버지 어디 가냐고 그랬고 엄마가 바로 그 정수기 교체하셨어 다른 회사로. 진짜로.
7: 엄마 긁혔네요. 네,
9: 완전 긁히셨죠.
7: 아버지가 동안이니까. 네. 아버지가 동안이니까 아들 셋인 줄 알고.
10: 네. 이거는 나도 다시는 그 코디분 안 불러.
7: 아 근데 그분도 네.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네. 그거는 좀 긁힐 수 있죠. 네. 어머니도 그렇다고 코디를 바꾸신 것도 어머니께서도 좀 네. 성격 있으시네요.
10: 아니지 그럴 수 있지.
9: 아니 우리 엄마 성격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닙니다.
7: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코디분께서는 네. 지금이라도 네. 예 마음에 어떤 그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고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9: 그럼요.
7: 예, 그냥 까불다가 괜히 남 저 기분 나쁘게 하니까 다음 사연 또 가볼까요? 예.
10: 운전하는 김 여사. 예. 동창 모임에 갔어요. 빡센 화장은 촌스러운 것 같아서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화장하고 옷도 끄안꾸 스타일로 공들여서 입고 갔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야, 귀찮아도 화장 좀 하고 아예 좀 차려입고 다녀. 우리 나이에 막 이렇게 다니면 아파 보여. 친구야 나 2시간 꾸몄거든.
7: 불매.
10: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약간 질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자기가 좀 부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7: 그렇지.
10: 진짜 너무하다. 이런 거 좀 얄미운 것 같아.
7: 좀 그런 게 좀 있죠. 남자들은 뭐 우리가 안 꾸며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9: 그렇지.
10: 근데 오히려 여자들은 진짜 아니어도 예쁘다고 하는데.
7: 맞아.
10: 가식적으로.
7: 맞아. 그렇지.
10: 뭐야 살 빠졌어. 살 진짜 안 빠졌는데도 살 빠졌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걔가 쪘다고 하면 그치 좀 찐 것 같다 야 막 약간 이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약간 뭐 머리 했어 옷 샀어 뭐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7: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 뭐야? 너 빼 그거 뭐야?
10: 그치.
7: 진짜 같다. 진짜 같아 이거. 뭐야 이거 12개월 할부 산 건데 그럴 수 있죠.
10: 네.
7: 진짜 같다. 진짜 어디 샀어 이거?
10: 아니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7: 안 해요? 죄송해요.
10: 이쁘다고 하죠.
9: 제가 5살 때인가?
7: 좋아요. 5살 때까지.
10: 5살 때.
9: 근데 그때도 이제 맨날 이태원에서 막 뛰어다니고 놀면 새까맣잖아요. 네. 어릴 때는. 네. 제가 원래 까만데 그래서 이제 그때 어머니랑 같이 목욕탕에 갔어요. 5살 때니까 엄마가 그때는 여탕에 몇 살까지 이하까지는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제 예전에는 그 목욕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이제
10: 들고 갔지.
9: 들고 와가지고
10: 물 빠지는 거.
9: 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목욕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오다가 엄마 친구를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더니 널 보더니 야, 목욕탕 가니 그런 거예요. 갔다 왔는데
7: 재밌다.
9: 네.
7: 재밌다.
10: 아니 근데 이거는 엄마랑 아들을 동시에 긁은 거 아닙니까? 엄마도 포함 아닙니까 지금?
9: 네, 그래서 엄마
7: 오늘 들어준 중에 제일 재밌다. 너무 웃겨. 목욕 가고 깨끗하게 나왔는데 야 너 목욕탕 가니?
9: 너무 새까맣고 꼬질꼬질해 보이니까 그랬어요.
7: 너무 웃겨.
10: 머리도 덜 말랐을 텐데 약간 이렇게 비누 냄새 아직도 나고 이럴 텐데. 너무하네.
7: 그거 좀 봐 누구야. 연락해봐봐.
9: 곰돌이 문방구 이모 있어요.
7: 곰돌이 문방구 이모는 지금이라도 백가에게 사과하시기 바라겠지. 네. 5살 때 정말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야 너 목탕 아니? 노래 한 곡 듣고 정리할게. 원더걸스의 노래입니다. 노바디.

0: 아직도 아유, 뺏가가 오늘 하나 터뜨렸네. 네. 재밌네요. 예. 자, 선물 5종 세트 이제 받을 분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예. 일단 한번 볼게요. 예.
1: 아, 저는 나이트 가서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는 아, 이거 굉장히
0: 그건 딱 진짜 두 중에 하나야. 네. 너무 완벽하면 안 건드려.
2: 그렇죠.
0: 빈틈이 없잖아. 빈틈이.
2: 거절당할 것 같으니까.
0: 아, 빈틈이 없고요. 아니면은 나머지는 근데...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1: 예.
0: 하은이원에서 아버님 아버지 아니거든요.
1: 하은이원에서 아버님.
0: 예. 두 시간 꾸미고 갔는데 야, 화장 좀 하고 지금 이 차려 입고 다녀 이거. 그 나는 이게 좀 가장 긁힌 게 이거야.
1: 맞아.
0: 증명 사진 찍으러 갔는데 제가 뼈와 살을 갈아서 만든. 아, 그건 좀 심하잖아. 아니, 어떤 게 나아요?
1: 백가시와 고르세요.
0: 백가시 고르세요. 진짜로. 모세 기적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2: 저는 오늘 진아 씨께서 오랜만에 뵀으니까 네. 저는 그럼 2번.
0: 2번.
2: 나이트 가서 모세. 내 앞에서만 모세 기억. 그런 기적.
0: 너 백가야. 네. 목욕 가니?
2: 네.
0: 목욕 가?
2: 갔다 왔어요.
0: 네. 알았습니다. 자, 2번. 나이트만 가면 내 앞에서 모세 기적처럼 길이 쫙 갈라지는 바로 그 사연을 보내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오, 축하드립니다.
0: 아, 재밌다. 네. 아, 오늘. 아, 백가 때문에 무지하게 웃었네요.
1: 아, 세상에.
0: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1: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예. 이렇게 해맑게 웃는 우리 네. 명수 선배님 얼굴 보니까 아, 네. 아직도 아이 같네요.
0: 예, 그래요. 예. 백가시의 마지막 그 목욕관이 이거에서 아, 네. 빵 터졌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다음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 네.
0: 자, 두 분 보내면서 노래 듣죠. 리쌍, 시아, 유진이 함께합니다. 눈물.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6: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

0: 여기저기 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 라디오쇼에 다녀간 배우 티파니 형 김예원 씨가 출연한 작품이죠. 6월 30일 개막을 앞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끝곡은 데이식스의 노래입니다. 그녀가 웃었다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내일 11시도 박명수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주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덥겠지만 모레 토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 낮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양산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도 시작됐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오산에서 남사 진위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와 옥산분 기점에서 청주 사이로 정체되고 그 후로 금강 일대로도 작업 여파받아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증평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남이 쪽으로는 호법분 기점에서 모가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수도 없이 사용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분이죠. 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가라앉았다 들떴다 기분이 났다 뭐 기분 안 났다 수시로 바뀝니다. 이렇게 기분에 많이 좌우되니까 자주 호출될 수밖에요. 이 기분이 중요한 게 단순히 오늘의 컨디션 정도가 아니라 상황을 보는 렌즈 역할을 해서죠. 기분 안 좋을 때는 뭘 해도 시큰둥하고 좋을 때는 세상이 핑크빛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기분이 걸러놓은 대로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린 늘 이 요상한 기분이라는 거에 휘둘리면서 살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기분이 사소한 걸로도 사르르 풀린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변덕 심한 친구 대하듯이 잘 달래가며 지내보죠.

0: 오늘 목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스웨덴 밴드의 The Cardigans의 카니발이었습니다. 이 여성 보컬리스트인데요. 맑고 나른한 목소리예요. 니나 페르손. 이 목소리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죠. 화려한 불빛과 즐거운 분위기, 마을 축제에서 당신하고 회전 목마 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나만 혼자 덩그러니 서 있네요. 짝사랑의 가사예요. 어쨌든 오늘 기분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남혜윤 씨가 오빠 보니 기분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5928님도 백디 보면 안 좋은 기분도 사르르 좋아져요. 행복한 두 시간 같이 할게요. 정은향 씨 좋았어요. 참새가 방앗간 지나칠 수 있나요? 두 시간 함께합니다. 제가 오늘 붉은 악마 티를 입고 있거든요. 유오키 씨도 또 김윤정 씨 월드컵 응원 시작하나요? 김경순 씨 내일 멕시코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세요. 무승부 말고요. 저는 2-1 승리. 원영애 씨 내일 초등학교에도 빨간 티 입고 오랬대요. 모두가 한 마음. 네. 김정임 씨도 송은경 씨 이현주 씨 네 임지영 씨도 신정희 씨도 이지선 씨도 네. 아, 제가 오늘 아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핫 5종 세트 보냈을 거예요. 제 이 빨간 티 보여드리려고요. 자, 오늘 여러분 기분이 원하는 노래, 오늘 유독 듣고 싶은 목소리 있으세요? 어떤 노래든지 신청하세요. 앞뒤 흐름에 맞게 잘 골라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저희가 조별리그 2차전 강호 멕시코하고 경기가 있는데 응원가도 좋습니다. 자, 일상건강 그냥 웃죠 사연 기다려요. 하루 보내면서 피식 웃었던 일이면 돼요. 뭐 헛웃음도 좋고 너털웃음도 좋고 실소 다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KBS 어플 KONG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KONG 귀여운 콩을 깔아놓으시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갈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한 번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번 토익 해커스 토익 한 번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3: 토익은 해커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9: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8: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9: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8: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0: 유동

아주 개성 있는 음악을 했죠. 미국 밴드 REO 스피드웨건의 Keep the Fire Burning.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지켜나갑시다 라는 노래. 그 전 노래는 뉴질랜드의 싱어송라이터예요. 데이비드 백스터의 원맨 프로젝트. 아발란체 시티가 노래한 Love, Love, Love였습니다. 그 뮤직비디오가 화제였었죠. 두 마리 펭귄의 그 사랑 이야기. 그 애니메이션이 유명한. 돈보다 서로의 사랑이 소중해요. 당신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을 느낍니다라는 사랑 노래입니다. 이재용 씨가 대한민국 화이팅! 임백천 도사님 화이팅! 제가 지난 조별리그 1차전 체코 경기 스코어 맞췄다고 도사님이라고요. 어쩌다 맞춘 거죠. 선성임 씨 안녕하세요 백디. 얼마 만에 들어와서 출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울릉도 날씨 너무 덥네요. 아 울릉도 계시죠 선성임 씨. 오랜만에 오셨네요. 김경란 씨, 임백천님, 저는 처음 문자 보내봐요 하셨고 양은정 씨, 오징어 한 마리 구워서 백뮤직에 자리 잡았습니다. 두 시간 잘 들을게요. 그래서 오징어가 점심이 될까요? 네, 맥주라도 한 잔 괜찮으시면. 박미선 씨, 백디 안녕하세요. 어제 가입하고 오늘 출첵 너무 기분 좋네요. 큰아들이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년에 한 번이라 심적 부담이 큰가 봐요. 늘 가족이 함께하고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박미선 씨. 제가 응원의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성혁 씨가 아, DJ님 저도 출첵해요.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하면서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 신청하셨죠. 네, 킵해놓겠습니다. 멕시코전 앞두고 응원가도 됩니다.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만 스트롱거는 더 강해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베리 매닐로우의 맨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이 베리 매닐로우는 팝발라드 거장입니다. 맨디 당신이 날 떠나고 아주 깊은 그리움과 후회를 느낍니다. 그리고 아주 아쉬운 이름이죠. 디바 중에 디바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당신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노래예요. 베리 매닐로우, 맨디, 휘트니 휴스턴, I have nothing.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조민준 씨,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저녁에 집에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유 나도 요즘 밥하기 귀찮아서 시켜 먹는다 오지마 칼 차단당했어요. 드라마에서는 이럴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밥 먹고 싶었죠 하면서 진수성찬 차려주던데 역시 현실과 드라마는 다른가 봐요. 그죠 웃죠. 민준 씨, 엄마 좋아하시는 거 잔뜩 사가지고 불쑥 가세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뭐다? 남이 차려준 밥이죠. 가서 차려드리세요. 0521님, 어제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걸어갔는데 갑자기 퍽! 정수리가 얼얼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올려다 보니까 세상에 까치도 아니고 까마귀도 아닌 새 한 마리가 제 머리를 디딤돌 삼아 점프해서 나뭇가지에 착지하더라고요. 좀 아프긴 했는데 아유 그래 오늘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근데 그 새가 길조 아닌 흉조였나 봐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지적당하고 자존심이 크게 긁혔습니다. 사실 오늘까지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황당하지만 웃어요. 개무시가 아니고 새무시 당했네요. 그래도 나는 동물의 디딤돌이 되어줬다 뭐 거기에 만족하세요. 이시정씨, 저희 남편이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요. 그분이 새벽에 나가는 일을 해요. 그래서 믹스커피 3잔 분량을 텀블러에 담아서 출근한답니다. 근데 어제는 차에 앉아서 잠 깨려고 커피를 마시려고 보니까 텀블러가 아니라 모기 잡는 킬러약이 있더래요. 얼떨결에 잘못 들고 나온 거죠. 빵 터졌어요. 그거 그립감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전화기도 아마 TV 리모컨 들고 나온 거 아니죠. 근데 그거 모기야 그거 막 흔들면 차가워져요. 4344님, 남편이 요즘 머리가 볼륨감 없이 착 달라붙는다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마를 한번 해보라고 미용실에 보냈죠. 그랬더니 헤어 관리용품을 한 보따리 사왔네요. 귀 얇은 남편 때문에 환불하러 갑니다.

그저 웃죠. 그게 귀 얇다는 것보다 이게요, 머리 감고 하루에 한 번씩 뿌리잖아요. 볼륨감 엄청 잘 살아요. 그리고 이건요, 모발 윤기 완전 최고예요. 이거는요, 뿌리잖아요. 목은 완전 튼튼해져요. 이러면 이거 안 살 도리가 있나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 몰라요.

Better days. 지금은 힘들어도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노래였습니다. 스웨덴의 음악 PD고 작곡가 빅토르 린데 랩이 이끄는 음악 프로젝트 네이키드하고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메이 뮬러. 이 사람은 2023년이군요. 유로비전성 콘테스트에서 영국 대표로 출전한 가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래퍼이고 싱어송라이터인 폴로 G가 함께한 Better Days 함께했습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릴 거예요. 최유리 씨가 남이 차려주는 밥 정답 하셨어요. 신정희 씨 칼차단 좋아요. 엄마 밥 먹고 싶다는 자식들 칼차단 해야 돼요. 양은정 씨 진수성찬 더워요. 현실은 그렇죠. 네. 그래요. 아유 참. 엄마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엄마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는 여름철에 없죠. 네. 현실이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들 사는 얘기 뭐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돼요. 김은숙 씨가 백디 저 오늘 반차 내고 가야 돼요. 어제 중이 아들 샤워하러 간다더니 핸드폰을 저 세상에 보내버렸네요. 그것도 해줘야 되는군요. 5474님 안녕하세요 백님 너무 반가워요. 여기 인테리어 사무실인데 매일 라디오를 스피커로 듣다가 콩이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빨간 팁은 백가님이 보이네요. 신기합니다. 콩에서 말씀하시면 메아리로 스피커에서

들리네요. 재밌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진짜 죽을 맛이네요.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세요. 잘 보고 듣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5474님. 네, 고생이 많네요. 제가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립니다. 신경미 씨, 이 더위에 기말고사 끝나고 기숙사 탈출하는 대딩 아들 데리러 오후 반차 쓰고 나갑니다. 근데 날이 너무 더워 심란해요. 아들은 2시간 지나면 자유라고 신나서 마지막 시험 보러 들어갔습니다. 엄마 노릇하는 거 됐다 힘들어요. 신경미 씨, 수박 주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네, 뭐 기숙사에서 나오니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안병숙 씨가 코리아나의 핸인핸드를 신청하셨군요. 내일 있을 멕시코전에 우리 태국 전사들한테 보내는 응원가이기도 하죠. 사실 코리아나는 한류 원조죠. 가족 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팀 이름은 아리랑 싱어즈였죠. 유럽에서 아주 인기 있었어요. 이 핸인핸드는 잘 아시다시피 88 서울올림픽 공식 주제가죠. 노래도 참 좋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노래가 됐고요.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이 있었죠. 서로 손을 잡고 벽을 허무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런 가사가 아주 참 인상 깊었던 가사입니다. 아, 안병숙 씨가 이 노래 청하시면서 내일 멕시코전 2-1 승리 대한민국.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진짜? 대한민국.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안병숙 씨가 코리아나의 Hand in Hand 듣고 싶다고 하셨죠. 멕시코전 2-1 승리 예측하시면서. 예, 아유,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조별리그 2차전 강호 멕시코하고 이제 경기를 할 텐데요. 이기면은 16강은 물론이고 8강에 오를, 우리 목표가 지금 8강이니까 확률이 많이 높아지죠. 네. 아무튼 볼은 둥굽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뭐 역대 전적에 밀렸다고 진다고 할 수는 있나요? 네, 이길 수 있습니다. 김준식 씨가 다리오주에 이게 까르나발드 파리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파리의 축제란 얘기인데요. 이게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상징하는 음악 중에 한 곡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축제를 즐기고 하나가 되자는 축제의 연주였죠. 영국의 댄스 음악 프로젝트 다리오 G가 만든 거예요. 네, 까르나발드 파리 듣고 왔어요. 이 악기는 백파이프? 이현주 씨가 까르나발드 파리 이제 들으시면서 백파이프 아니고요. 그 프랑스풍의 아코디언입니다. 네, 백파이프 느낌이 좀 나죠, 그죠? 네. 김기창 씨도 신나요, 신나 하셨어요. 네. 송윤숙 씨, 내일 행운의 여신이 손짓하기를 태극전사 화이팅! 네. 근데 아까 저 까르나발드 파리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 멜로디 많이 듣던 멜로디인데 했거든요. 근데 김규자 씨도 그랬나 봐요. 나만 그리 들리나요? 우는 애기 혼자 두고 우리 엄마 언제 오시나. 아니 그 가사가 그게 아니지 않나. 우는 아이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들렸어요 사실. 오 진짜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기란 씨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를 최유리 씨가 태극 전사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하셨고, 윤성혁 씨도 아까 이 곡 청하셨잖아요. 제가 킵해놓겠다고 했는데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만 더 강해지겠다는 가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헤어진 거예요. 그 사람하고 헤어졌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더 강해질 거야라는 그런 켈리 클락슨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오디션 프로죠.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우승하면서 예, 데뷔를 했죠. 켈리 클락슨. 아주 세계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조혜영 씨가 코리아나의 핸인핸드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른다고요. 김진호 씨도 코리아나의 핸인핸드. 제가 88년생이라 노래는 듣지 못했지만 형님은 따라 부르고 있죠? 하셨나? 저도 아기 때라 그때. 근데 이 노래는 뭐 다들 알잖아요. 나이에 관계없이. 네. 모르셨으면 지금부터 좋아하시면 되죠. 김규자 씨가 우리 동네 아주버님 성함이 백천, 김백천 아저씨. 진짜요? 인심이 좋으세요. 오늘도 포도하우스에서 일하는데 오늘 정리한 거라며 쌀 한 포대랑 복숭아 한 소쿠리를 가져오셨어요. 일 도와주는 이모님들이 백천오빠 멋쟁이라고 엄지척합니다. 지금은 백오빠 선곡에 신나게 개다리 춤추고 난리 하셨네요. 즐겁게 일하시니까 좋네요. 날씨 더운데. 자, 목요일 인백천의 백미지 1부 마치고 이제 2부로 갑니다. 1부 끝곡은 이 곡이 당첨이 됐네요. 그 밥 시거 앤드 실버 블릿 밴드예요. 아주 거친 목소리의 미국의 락 싱어송라이터 밥 시거가 이끄는 밴드죠. 파이어 레이크라는 노래입니다. 이상향이란 뜻인데요.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상향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쪽으로 동군이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완주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양산 부근 사고는 여전히 2,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구분 길인데다 1차로 통행만 가능하다 보니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뒤로 양산 분기점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 일대와 또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 진위 사이로는 각각 작업 여파 받아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영동대교부터 정체되고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원효대교를 앞두고 4차로에 역시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아, 톰 존스의 딜라이라. 아, 딜라일라구나. 데릴라라고도 하죠. 삼성과 데릴라 할 때

그때 데릴라 딜라일라. 아, 오늘 목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첫 곡으로요. 탐 존스의 딜라일라 듣고 왔습니다. 영국의 뭐 국민 가수죠. 탐 존스. 1940년생이세요. 근데 젊은 시절 이 목소리로 아직도 현역입니다. 물론 뭐 얼굴에 계급장은 많고 또 이제 흑발은 백발이 됐지만 아직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오디션 프로에서 심사도 보시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딜라일라, 당신은 나한테 전부인데 왜 당신이 이 밤 다른 남자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있나요?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행동을 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용남 씨가 이 노래를 번안해서 옛날에 불렀었죠. 아주 옛날에. 네. 방혜숙 씨, 오전 내내 집안일 끝나고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앉았네요. 정말 덥네요. 이런 날 축구 심판 보고 있을 남편 생각하며 더위를 이겨내 봅니다. 오, 설마 북중미 월드컵에 심판으로 가신 건 아니겠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심판은 주심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3999님, 저도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비슷비슷해요 하셨네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부에 우리 아까 김준식 씨가 청해서 같이 들었잖아요. 다리오 주희가 만든 까르나발드 파리. 거기서 그러니까 클레멘타인이라고 미국 민요를 이 사람들이 샘플링을 한 거였더라고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우리는 이거를 왜죠?

너 없으니까 편하다. 영영 오지 말아라. 오 마이 달링 클레멘타인. 이게 미국 미녀죠. 이걸 아주 절묘하게 갖다가 샘플링 했군요. 네. 김혜영 씨가 아까 일부에 DJ 천님 저 어디 살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저희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김혜영 씨가 두세 분 계신데 아마 광주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전라도 광주에. 광주 날씨를 많이 그때 전해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2842님은 친구 사무실에 다섯 명이 모였는데요. DJ 중에 임백천과 배철수. 누가 잘하냐 물어봤는데 이건 내가 내 입으로 백천 네 표 철수 한 표. 승부 조작한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철수 형 참 오래됐네요. 40몇 년 동안 보고 있네요. 훌륭한 사람이죠. 한 우물을 그렇게 수십 년 판다는 거 힘든 일이죠. 네.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인터넷 하거나 앱에 접속할 때도 어딜 가나 로그인 하는 거 이거 귀찮죠. 콩에도 로그인 귀찮아서 듣기만 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요 페이스 로그인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에 대고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셀카가 아니고 페이스 로그인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 번에 잘 안 되면 민망하긴 하지만 아이디 치고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치고 뭐 그것도 기억 안 나서 헤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임백천의 백뮤직 듣고 계신 분들도요. 귀로만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만 가끔 들어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좋아하는 노래도 알려주세요. DJ 천이가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으로 드리는 선물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요.

0: 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0: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이게 10년 정도 된 음악인가요? 2년인가? 2, 3년? 20년도 넘어. 근데 왜 이랬을까요? 무슨 저 음악 예전으로 치면 바로크 음악 느낌. 그전 음악은 바로크라는 게 찌그러진 진주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정연한 진주였다면. 아, 미국 혼성 듀엣이에요. 카민의 Broken Heart. 그러니까 이 밤 당신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내게 상처 주지 말아요라는 노래인데 이 카민은 버클리 음대에서 두 사람이 만났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명한 곡들을 커버하면서 인기를 얻고 데뷔를 했답니다. 영국 밴드 플라시보의 Every You, Every Me라는 노래. 삐! 마지막에 그렇게 저 같았으면 편집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야 이게 좋은데? 이래가지고 플라시보라는 게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가짜 약, 그죠? 예. 배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야 이거 잘 듣는 약이야, 정말 좋은 약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소금하고 일테면

뭐 설탕하고 조금 섞어가지고 줬는데 오 진짜 안 아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효과. Every you, every me. 우리는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관계야. 너무 괴로워. 그런 네, 노래였습니다. 윤소미 씨가 인간적으로 너무 덥다 백천아. 아 오늘 금요일 아니구나. 내일이죠. 내일.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8210님 쌍둥이 임신 31주 차입니다. 아유 힘드시겠네요 쌍둥이. 매일 태교로 백디 라디오 들어요. 팝송 좋아하는데 좋은 곡 많이 틀어주셔서 너무 좋네요. 금요일 날은 듣지 마세요. 야 너도 이거 애들한테 안 좋습니다. 아 힘드실 텐데요. 여름에 언제가 그러면은 예정인가요? 31주면은 한 50주 정도 아니다. 40몇 주면은 세상에 나오나요? 야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박상한 씨 점심으로 콩국수 먹고 왔어요. 콩국수에 수박을 얹어주네요. 그렇죠. 온몸 싸매고 용접일 하는데 어우 작업복 벗고 점심 먹으니 시원합니다. 이 맛에 일해요 하셨네. 어우 박상한 씨 너무 근사하십니다. 시원한 수박 주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0503님은 백디 아들내미가 첫 어린이집 적응이 끝나가나 봅니다. 한 달 동안 아침마다 눈물 콧물 울고불고 전쟁이었는데 오늘은 자기 발로 어린이집으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주책 맞은 노산 엄마는 뒤돌아서 눈물을 훌쩍였죠. 이 기분은 뭘까요? 오늘도 백디의 따뜻한 목소리 들으며 힐링합니다. 아유 눈물 난다 진짜. 아유 저도 이런데 아유 사진 주셨네요. 어쩜 이렇게 귀엽죠? 아 여자아이군요. 아유 예쁜 노란 가방을 메고 딸기가 많이 붙어있는 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그리고 이제 정성스럽게 딴 엄마가 머리를 따줬군요. 걸어가는 모습. 네, 이쁩니다. 7179님은 백디 청주에서 사격대회 마치고 올라가요. 사흘 동안 세 종목 마치고 인천에 가고 있습니다. 오 사수시구나. 야 3일 동안 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사시는군요. 이남주 씨는 오랜만에 소식 전합니다. 백디 갱년기 우울증이 와서요. 약 먹고 치료 중이에요. 언제나 좋은 음악 감사해요. 화이팅 해봅니다. 이남주 씨 누구나 다 그래 우울증이 조금씩 있죠. 저도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매번 즐겁습니까? 특히 갱년기시잖아요. 큰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늘 툭툭 툴툴 털어버리세요. 근데 7425님이 양치 후에 너무 많이 헹구지 마시고 약간의 치약 성분을 남겨놓는 헹굼이 좋답니다 하셨네요. 우리한테 보낸 건 아니고 다른 데 보낸 게 우리한테 왔네요. 뭘 듣고 계시나요 지금.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 안경옥 씨가 청하셨네요. 모던 토킹 좋죠. 독일의 남성 듀엣이죠. 루이 제발 내 여자 빼앗지 마.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걸그룹이죠. 바나라 라마의 Love in the First Degree라는 노래입니다. 나는 마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사랑의 포로가 됐다는 노래예요.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의 독일 가수 엠버의 노래 This is your night. 오늘 밤은 당신의 밤이야. 지금 이 순간을 즐겨. Modern Talking, Brother Louie, Banana Rama, Love in the First Degree, Amber의 This is your night.

4298님이 백천님 무거운 몸 한번 흔들어 봅니다. 신나 신나 하셨어요. 어, 권미진 씨 우울할 때는 백디와 함께 하셨어요. 네, 4836님이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반가운 목소리 들리네요. 목소리가 예전 TV에서 듣던 소프트한 거 그대로네요. 처음으로 소식 드립니다. 단결 하셨네요. 4836님 감사합니다. 노래 세 곡 들었죠? Modern Talking, Brother Louie, Bananarama, Love in the First Degree, Amber의 This is Your Night 였습니다. 로라장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보니까. 로라장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네. 어딘가는 분명히 있겠죠. 아, 이,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이 더운 날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한테 진짜 잘해드려야 돼요. 이 더운 여름에 태어난. 자, 여름에 아이들 모이시는 시간. DJ 천이가 직접 만든 축하송으로 생일 축하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9252님, 오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저희 언니 생일이에요. 송예라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5691님은 가게 사장님 생일이에요. 축하송 부탁드려요. 즐겁게 일할 수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는 이원섭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좋으신 분이네요. 9122님 오늘은 우리 집 생일입니다. 축하송 부탁드립니다. 이성님. 우리 집 집사람이란 얘기인가요? 집 이름이 그렇겠죠? 네, 성님이시겠죠. 그리고 6539님 우리 남편 기천 씨 생일 축하해 주세요. 원래는 음력 6월 양력 7월 생일인데 아들 며느리 생일이 다 7월이라 양력 6월에 생일하기로 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4023님 왕할머니 신계순 할머니의 91세 생신이세요. 축하해 주실 거죠? 물론이죠. 김윤진 씨 7형제 중에 막내 시동생 생일이에요. 손장익 생일 축하해 하셨고 0006님은 어머니의 75세 생신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성함은 없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송을 불러드려야죠.

오늘은 기천씨, 장익씨, 계순 왕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요 1번 선이 어느새 또 내려가 있네요. 그래서 그거는 되도록이면 안 쳤어요. 이 녀석을 병원에 좀 데리고 갔다 와야 되나 봐요. 송윤숙 씨가 제이슨 라즈와 콜비 칼레이의 럭키 신청하셨죠. 럭키. 아유, 이 노래 참 좋은 노래죠. 내일 행운의 여신이 손짓하기를 태극전사 화이팅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이 럭키는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미국의 남녀 대표 싱어송라이터죠. 제이슨 라즈, 콜비 칼레이. 가장 진한 그 찐친과 사랑에 빠진 난 행운아라고 노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요. 그렇죠. 찐친이 애인이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제이슨 라즈와 콜비 칼레이의 럭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2: 토익은 해커스.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8: 송윤숙 씨 잘 들으셨죠? 제이슨 무라즈와 컬비 컬레이의 럭키. 우리도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어서 박미선 씨가 청하신 바비 맥페린의 Don't Worry Be Happy 듣고 왔어요. 재즈 보컬리스트고 지휘자입니다, 바비 맥페린이. 악기 없이 목소리만으로 다양한 소리를 만드는 이 아카펠라 음악의 장인이죠, 그야말로. 돈이 없어도, 집세가 밀려도, 일이 뜻대로 안 돼도 너무 걱정 마, 행복해질 거니까 라는 노래예요. Don't worry, be happy. 입으로 막 베이스 소리, 드럼 소리, 트럼펫 소리, 손으로 가슴을 두드립니다. 타악기 리듬 만들고 혀와 입술도 이용하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손뼉도 치고 발도 그러고. 아무튼 그래미상만 10개를 받을 정도로 네, 예술가로 인정받았죠. 홍영미 씨가 우리 이모님 때 강주 이름이 워리하고 해피라고.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Don't worry, be happy. 해피야, 아 워리야 그러지 마. Be happy, 해피처럼 돼 너. 이런 얘기가요, 걔네들한테는. 김다혜 씨, 백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11개월 서아랑 같이 듣고 있어요. 서아야, 네가 엄마의 행운이야. 근데 그만 돌아다녀. 엄마 도가니 나간다. 아유, 예쁜 아이 키우고 계시는군요. 안병숙 씨, 잘 듣고 잘 보고 갑니다. 내일 대한민국 선수들 다치지 말고 화이팅 합시다 하셨어요. 7476님이 CCR의 Down on the Corner 청하셨죠. 미국 전설의 밴드죠, CCR.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동네 길모퉁이에 밴드가 신나게 연주해요. 사람들이 모두 모여 노래 부르며 웃으며 즐거워합니다 라는 노래였어요. 자, 인백션의 백뮤직, 이제 여러분과 헤어지는 끝곡은요, 미국 밴드예요.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성공한 미국의 락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아주 살벌해요. The Killers의 Human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인간인가 아니면 정해진 안무대로 움직이는 존재인가, 이런 물음표를 던지는 노래입니다. The Killers의 Human 들으면서 저 퇴근합니다. 내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인제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 쪽은 동홍천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동홍천 나들목에서 춘천분기점까지 7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제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남동 진출입로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났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옥천 2터널에서 옥천 4터널 부근 1차로에서 터널 내 작업 이어지면서 일대로 짧게 정체입니다. 이후로 달랜에서 반포까지 9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은 공주휴게소에서 서세종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일대로 짧게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2765님께서요. 응디 며칠 전 밤 꿈에 응디가 나왔어요. 어쩌죠? 복권을 사야 하나? 복권 당첨되면 응디가 커피 선물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머머 응디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복권은 어떻게 사셨어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아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부탁하신 것처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또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이 됐는지 아닌지 2765님께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투명한 방송, 솔직한 방송, 의리를 지키는 방송,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나태주의 힘내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첫 곡부터 아주 그냥 힘차게 시작했죠. 이유가 있죠. 바로 내일입니다.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요.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 반지분들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월드컵 중계는 어디요? 바로 KBS죠.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KBS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응가하는 빛나는 트로트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응가하는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신현웅님께서 백천 오라버니도 빨간 티 입고 오셨던데 응디도 빨간 티 입으셨네요. 너무 예뻐요. 귀여운 붉은 악마 응디. 맞아요.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이렇게 적혀져 있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응원해야죠. 나같이. 8006님께서 응디 저는 며칠 전 유재석님과 응디 두 분이 꿈에 나왔길래 2만 원 샀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유재석님이 나오셨어요? 이건 아주 큰 꿈인데 조만간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기다려봅시다. 우리가 1억 천금을 한 번에 얻는 거는 불가능하더라도 좋은 일이 올 수는 있잖아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응가하는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할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뭐 하시면서 응디랑 라디오 들으시는지 참여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1부는 반지분들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2부는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오늘 손 한번 잡아줄 소로 찾아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내일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 노래 들고 왔어요. 싸비의 태극전사 달린다. 자, 내일도 멋지게 한번 달려봅시다.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 자, 그럼 힘차게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신미류님께서 백천 오라버니 때는 확인 못했는데 응디 보고 싶어서 보이는 라디오 켰습니다. 예뻐요, 예뻐요. 대한민국은 하나로, 월드컵은 KBS. 잘 보이시죠? 김복자님께서 서랍장에 빨간 티셔츠 있나 확인해봐야겠어요. 있는 대로 꺼내서 내일 아침에 입고 응원해야겠어요.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짝 잘한다 잘한다. 한 박명숙님께서 내일 저희 사무실도 빨간 티 입고 오라고 해야겠어요. 그쵸 그쵸. 다 같이 응원해야죠. 한동숙님께서 응디 노래 나가는 동안 봤는데 공을 잘 다루시네요. 예? 제가요? 공을 너무 멋없게 달아서 피디님께서 아니 좀 멋있게 해보라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또 뭘 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예. 예, 5113님께서 오늘 57번째 생일이에요. 신랑이 휴가 내서 같이 쇼핑도 하고 점심도 만나게 먹었어요. 너무 고맙네요. 요즘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우울했는데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겠죠? 축구도 좋은 결과 오겠죠? 그럼요, 그럼요. 네. 요즘 왜 근데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괜찮아요. 신랑분이 멋있네요. 같이 이렇게 또.

혜연, 박주희, 지원이, 마이진, 소유미, 이소나, 장혜리, 요요미 씨가 멤버예요. FC 트롯 퀸즈가 부른 승리를 위하여에 이어서 유현상의 청춘 응원가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FC 트롯 퀸즈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유연상의 청춘 응원가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이상부님께서 응디 저희 집에는 2002년도에 아들들이 입었던 붉은 악마 티가 있네요. 내일 입고 응원해야겠슈. 그럼요. 2002년도에 했었던 거 다 이제 그대로 냅뒀다가 이게 돌아올 때마다 축구할 때마다 입고 응원하는 거예요. 박미라님께서 안녕하세요. 광양에 사는 박미라입니다.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듣고 있어요. 혼자 있는데 응디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근데 지금 너무 졸려요. 안 돼요. 졸지 말아요. 안 됩니다. 우리 지금부터 열을 올려야 돼요. 오늘부터 응원 들어가야 돼요. 5474님께서 여기는 인테리어 사무실입니다. 매일 라디오 듣다가 콩으로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라디오보다 한 템포 늦게 울리는데 메아리처럼 들리는 게 마치 공연장에 온 것 같네요. 사장님은 이 더운 날에도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더워도 일이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대한민국 대표팀도 화이팅! 사장님도 화이팅입니다. 아, 사장님. 아, 사장님이 사실 저희 신랑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을 응원했구나. 사장님이랑 사이가 되게 좋은가 보다 이랬는데 신랑분이셨어요. 화이팅이에요. 진짜 일이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이상민님께서 지난밤 모기와의 전쟁으로 지금 정신이 없네요. 게다가 날씨마저 더워서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응디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 듣고 정신 차릴래요. 하, 진짜 모기와의 전쟁이에요. 에, 요즘 모기는 참 잘도 숨어있어. 분명히 들어와서 내 귀에서 엥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불을 켜고 눈을 켜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커튼을 뒤적뒤적 어디 뒤적뒤적 쇼파를 한번 탁 쳤더니 쇼파 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 잡고 진짜 잘 숨어있어요 요즘. 아주 그냥 야가가지고 요즘 모기들이. 김미애님께서 아르바이트 끝나고 헬스 왔습니다. 1년 만에 체지방이 4% 빠져서 기분 좋아요. 빛나는 트로트 들으면서 오늘도 힘내봅니다. 우와, 체지방 4%면 진짜 많이 빠졌는데요. 체지방 빼는 게 진짜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또 굶어서 빼고 막 이러면 근육부터 빠지니까 체지방은 그대로 있고. 하, 열심히 하셨네요. 화이팅 화이팅 계속해서. 저도 화이팅.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반짝이 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합니다. 길려원의 둠칫둠칫.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떠났어. 간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얼마나 들뜨고 설렜는지 몰라. 드디어 여행 당일 우린 힘차게 출발을 했지. 그리고 여행의 끝인 휴게소에 들렀어. 근데 그곳에서 말이야,

0: 휴게소다. 아, 휴게소도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 맛있는 거 많은데. 야, 우찌게 다 먹어야지. 엄마 아빠 빨리 내리세요. 언니도. 엄마 쟤 또 신났다. 어렸을 때부터 휴게소 음식 좋아했잖아. 아유, 커서도 저러네. 저렇게 좋을까? 그러게 말이야. 아우, 근데 엄마도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기분이 좋네. 여보,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먹을 거 사러 가요.
1: 알았어 알았어. 어, 막내딸아, 먹을 거 마음껏 골라라. 아빠가 다 사줄게.
0: 사장님, 저 사탕사탕 하나랑요, 회오리 감자랑요, 아, 떡볶이도 1인분만 주시고요. 호두과자도 한 봉지 주세요.
1: 야, 너 그만 사. 너 그거 다 먹다 배탈 나.
0: 아니야, 나 요즘 컨디션 엄청 좋아서 괜찮아. 사장님, 어묵도 1인분만 주세요. 국물 많이요. 감사합니다. 역시 휴게소에서 먹는 어묵 국물 맛은 최고야. 소떡 소떡 너무 맛있어. 해오리 감자도.
1: 너무 그러고 보니까 통감자를 안 샀네. 통감자 이건 출발하기 전에 타서 먹어야죠.
0: 맛있어.
1: 딸아, 이제 그만 먹자. 어? 오래 있으면 숙소에 도착할 시간 너무 늦어. 어? 자, 이제 마무리하고 빨리 일어나자. 어?
0: 아, 더 먹고 싶은데. 하긴 숙소 도착해서 저녁 먹어야 되니까. 알겠어요 아빠, 일어날게요. 아빠 잠깐만요. 아, 갑자기 배가 아픈데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어떡해, 배가 너무 아파. 아, 콕콕콕 찌르듯이 아픈데. 아, 이래서 화장실에서 나갈 수가 없어. 아, 안 되는데. 아, 남은 음식 다 먹어야 되는데. 아, 가서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딸아,
1: 괜찮아? 배 많이 아파? 약국에서 약 좀 사다 줄까? 그나저나 오래 걸리니? 딸아, 우리 도대체 언제 출발할 수 있는 거니?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나상도의 콕콕콕이었어요. 이 곡은 오늘 자기야 사연의 주인공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사실 익명을 요청하지는 않으셨는데 사회적 위치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익명 처리해드렸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반지분께는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휴게소를 지나칠 수가 없죠. 특히나 가족여행은. 어, 가서 알감자도 먹어야 되고 호두과자도 먹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옥수수 무조건 먹습니다. 옥수수 그리고 그 핫바 그거 무조건 먹어야 돼요. 수제 핫바 케첩 촉 발라가지고 김명아님께서 배탈 났구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화장실에서 안 나와. 출발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류인성님께서 연기 대박. 이게 제 경험담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에, 저는 휴게소에서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박상아님께서 응디 진짜 배 아픈겨? 연기 리얼리? 아니에요. 배 안 아파요. 홍정은님께서 저는 휴게소 알감자와 호두과자 꼭 사 먹어요. 알감자를 무조건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알감자 드시는 분들이 보통 호두과자도 좋아하더라고요. 6334님께서 휴게소 가면 하나만 먹는 게 너무 힘들죠. 평소에 잘 갈 수 있는 데가 아닌데다가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징어 같은 거 그런 거 한치 이런 거 있잖아요. 구워주는 거 있잖아요. 버터 오징어 이런 거 이런 것도 너무 맛있고 가면서 먹은 슬러시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맛있고 그냥 막 행사장 그 막 놀이동산 이런 데 놀러 간 것처럼 엄청 먹잖아요. 이소영님께서 응디 저는 오늘 휴게소에서 커피만 샀는데 자기야 들으니까 슬쩍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게소를 굉장히 자주 갑니다. 행사를 갈 때마다 휴게소를 무조건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먹어볼 때로 이제 다 먹어보고 이제 뭐 행사처 많을 때는 거의 진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자주 가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먹어봤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간추려진 게 옥수수랑 핫바 이 두 개는 무조건. 근데 오랜만에 가시는 분들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그렇죠. 왜 커피만 드셨어요?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오시지.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습니다.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같이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죠. 설아윤의 흔들어 박현빈의 댄싱 퀸.

설은의 흔들어 박현빈의 댄싱 퀸 듣고 왔습니다. 9408님께서 미용실 예약하고 지금 걸어가는 중인데요. 날이 너무 덥네요. 간간이 불어주는 바람이 고맙네요. 더워요 더워요 더워요. 미용실 가면 근데 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현숙의 춤추는 탬버린 그리고 정미애의 라밤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만드는 백화스 토익은 해커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인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차효린의 울 언니 안동댁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도로 작업 구간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인데요. 홍지문 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동홍천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까지 8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금대 2터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정혜린의 샤르르 샤르르였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댓글 한번 볼게요. 승민님께서 계속 2시에 채널 맞춰놓고 듣고 있어요. 오늘도 듣고 있는 향순 언니 오키씨에게 화이팅 하자고 외쳐주세요. 향순 언니 오키씨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포도밭 그 여자님께서 응디 바쁜데 틈내서 쉬면서 빛나는 트로트 유튜브 찾아와서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포도밭 그 여자 아름답다요. 구독과 좋아요 다들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자, 2부 시작했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이번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봅시다. 6233님께서 빛나는 트로트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선곡들이 너무 신나서 오후 방송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엔돌핀이 팍팍 솟아요. 저도 흥겨운 노래로 신청합니다. 한혜진의 사랑아 가자, 응디 가자 라고 해주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에? 이 선곡들이 아주 주옥같죠. 여러분들 다 점심 먹고 이제 날씨도 덥고 이래서 너무 졸리고 피곤하실 텐데 저희가 또 신나는 트로트로 이렇게 잠도 깨워드리고 우리 또 사람 사는 얘기도 듣고 얼마나 좋은 라디오예요. 3360님께서 응디 시원한 열무김치가 먹고 싶어서 갑자기 김치 담그고 있어요. 몸은 힘들어도 만들어두면 밥에 고추장 넣고 비벼먹기도 하고 열무국수 해서 먹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있겠죠? 열무김치가 잘 있길 바라면서 성리에 오늘 이 밤 신청합니다. 얼마 전에 열무김치에다가 고추장 해서 비벼먹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든지요. 진짜 여름에 이 열무비빔밥은 정말 별미예요. 별미예요. 아, 맛있게 잘 담가져가지고 여기도 넣어먹고 저기도 넣어먹고 좋습니다. 자, 신청하신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 손 한번 잡아주이소로 돌아올게요. 한혜진의 사랑아 가자, 성리의 오늘 이 밤.

우리가 요즘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을 말이에요. 바로 내일이죠.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있습니다. 다치지 말고 좋은 결과 있기를 으쌰 으쌰 응원합니다. 월드컵 중계는 KBS인 거 아시죠?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KBS와 대표팀 경기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저와 함께 반제이분들을 응원해봅시다. 이번 주는 목요일에 찾아왔어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은디와 반제이분들께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손 한번 잡아주이소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실시간 콩과 문자를 통해서 짧은 한 줄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걱정, 하소연, 고민사연 만나볼게요. 장명근님께서 응디 이번에 친구가 대기업에 취업했다면서 점심 먹자고 하는데 괜히 심술이 나네요. 자격증도 내가 더 많고 공부도 내가 더 잘했는데 현실은 연봉 차이가 두 배 이상 납니다.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 그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건강하신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면 안 좋죠. 저한테 안 좋고 진짜 정신건강에 안 좋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원해줘야지. 이러지만 사실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 배 아픈 거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생각이에요. 건강하니까 질투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에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참 좋지만 아우 배 아파 떼고 아이고 배야 하고 나는 얘보다 이것도 잘났고 저것도 잘났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면 결국 괴로워지는 거는 나 자신이더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 막 그것도 잠깐이에요. 질투가 나는 것도 아 좋겠다 그렇게 하고 아이 부럽다 이렇게 하고 말지 계속 연봉이 얼마 받아 쟤는 휴가가 언제 나오더라 또 보너스를 얼마 받았네 쟤는 자격증 이것도 없는데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 나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배 아픈 건 할 수 있다. 배 아픈 건 배 아픈 거지. 대기업에 들어가면 연봉도 쌀 텐데 배가 아프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명근님 괜찮아요. 자격증도 명근님이 훨씬 더 많고 공부도 훨씬 더 잘했고 멋지잖아요. 그렇죠? 8987님께서 어떻게 아무 생각이 안 들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건강한 거죠. 사람인데 뭐 어떻게 아유 축하해 너무 잘 됐다 이런 마음만 어떻게 가지겠어요. 하지만 또 우리 명근님한테도 좋은 일 생길 겁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익명을 요청하신 반제이분의 사연이에요. 제가 며칠 동안 감기에 심하게 걸렸었는데요. 평소에 입맛 없는 게 뭔지 몰랐던 제가 입맛이 아예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약을 먹어야 하고 잘 먹어야 빨리 나으니까 억지로 밥을 먹었거든요. 회사 점심으로는 제가 싸간 삶은 달걀이랑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본 부장님께서 아프다더니 잘만 먹네. 원래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 건데 아픈 거 맞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 먹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치고 양이 좀 많은데 이러시는 거 있죠. 저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솔직히 약은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저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부장님 때문에 완전 스트레스 받아서 감기가 더 오래 간 것 같습니다. 응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부장님은 약간 장난치시는 것 같은데 아픈 사람한테 장난치시면 안 되죠 부장님. 안 그래도 아파가지고 서러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대고 많이 먹는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억지로 먹는 건데 더 많이 먹으라고 하셔야지. 에? 진짜 아우 감기가 이게 진짜 몸이 아플 때요. 저도 막 못 먹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서 막 몸에

열도 나고 막 이렇게 뭐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살 기운도 있고 막 이러면 밥이 안 넘어가요. 맛도 없고. 근데 속이 너무 쓰려서 이 약을 먹어야 되니까 배고픈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넘어갔는데도 억지로 억지로 꾸역꾸역 약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데 그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못 먹겠는데 먹어야 되는 거. 이거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부장님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응? 아프지 않냐고 뭐 하나 따뜻한 음료라도 하나 사다 주시진 못할망정 정말로. 0648님께서 아플 때는 농담도 귀에 잘안 들어와요. 근데 부장님 너무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이고 빨리 나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냥 장난치신 것 같아요. 아프다더니 잘못 먹네. 아픈 거 맞아? 뭐. 아 근데 이거 좀 기분 나쁘긴 해. 이거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겠는데. 원래 아프면 만사 귀찮은 건데 아픈 거 맞아? 이뭐 말투가 또 여기서 이르지 않았겠죠? 더 얄밉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것 치곤 양이 좀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한 거예요? 부장님. 부장님. 아 진짜 이거 다시 보니까 너무 화가 나네. 이거 오양숙 님께서 아픈 사람한테 너무하네요. 아유 서러워요. 그러니까요. 이 너무 다시 곱씹어 보니까 이거 너무 기분 나빠. 부장님 그러지 마세요 진짜. 자 기분 푸시고요. 반제이분들 사연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김태현의 고고고, 서지호의 딜팡 딜팡.

김태현의 고고고, 서지호의 딜팡딜팡 듣고 왔습니다. 반제분들의 걱정, 고민, 하소연 들어보고 따뜻하게 손잡아드리는 시간이에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김대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응디, 제가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고민을 잘 얘기 안 하는 편인데 응디에게는 손 한번 잡아달라고 하고 싶네요. 저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혼자 벌고 있는데 모든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거든요. 그동안 집도 사고 돈도 모은 건 다 아내 덕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엔 아등바등 살아서 용돈 올려달라는 소리 못했는데요. 지금은 형편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비싸잖아요. 월급도 오르는데 왜 제 용돈은 안 오르는 걸까요? 아내한테 용돈 얘기를 했더니 10,000원, 20,000원을 더 주는데 제가 애도 아니잖아요. 더 달라고 하면은 아내는 저에게 이럽니다. 우는 소리 좀 그만해. 그럼 당신 용돈 어디에 쓰는지 가계부 써서 나한테 보여줘. 보고 용돈 올릴지 말지 결정할게 하고 말이죠. 제 친구들은요, 자기가 월급 관리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제 자존심 너무 구겨지는 듯해서 하소연해봅니다. 더 비굴하게 굽혀야 할지 참 고민도 많습니다. 제 손 잡고 응디가 제 편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용돈 인상에 한 표 던져주실 거죠? 그럼요. 올려줘요. 용돈 좀 올려줘. 용돈을 올려줍시다. 아니 물론 예전에는 진짜 좀 집도 사야 됐고 아내분이 이제 도맡아서 통장을 관리하면서 우리 돈 쓰지 말자 해서 잘 모아주셨나 봐요. 그거는 이제 집 사고 뭐 하고 힘들었으니까 집 살려고 그렇게 뭐 힘들게 이렇게 맡아주고 이렇게 한 거지.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다면서요. 근데 왜, 그러면은 카드 그냥 줘서 카드 그냥 쓰게 하고 카드 값을 거기다가 거기서 나가는 걸로 하게 하면 되지. 만 원, 이만 원. 남자분들 사회생활 하면요, 진짜 뭐 한 번씩 밥 살 일도 생기고, 그리고 뭐 다 같이 뭐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일도 생기고 이럴 때 갑자기 돈 없으면 너무너무 우리 남편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막 작아지는 모습 상상만 해도 듣기 싫지 않아요? 상상하기도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PD님께서 지금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쏟아내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한 집안의 가장들이 참 슬픕니다. 우리 저희 PD님도 용돈 받아 쓰시나 봐요. 다들 용돈 좀 올려주세요. 다들. 백선미님께서 남편의 용돈을 올려줘라 올려줘라. 힘내세요. 김두래님께서 아내분 물가 생각하세요. 진짜. 아니 우리가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에? 그러니까는 용돈 좀 올려주세요.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말고 시원하게 얼마가 보통 필요한지 딱 그냥 아내분한테 진짜로 진지하게 용돈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뭐 가계부로 쓰라고 하시니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충 한 일주일 정도를 내가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써봤을 때 이 정도 필요하겠다 싶은 그거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일주일 정도를 계산을 해보니 이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이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해봅시다. 이정숙님께서 요즘 남자분들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박영홍님께서 남편의 지갑이 두둑해야 남편도 힘이 나죠. 기죽지 말아요 아내분. 아 기죽이지 말아요 아내분. 아내분도 아끼면서 살다 보니 이제 그게 약간 우리가 절약하면서 살다 보면 약간의 그게 형편이 괜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약 정신이 버릇처럼 남아있어서 아끼지 않아도 될 부분에도 아끼려고 그러고 이게 습관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분이 나쁜 게 아니라 다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뭐 다 돈 모아서 우리 가족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조율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거죠. 저희 PD님께서 극 공감을 하시면서 위로와 응원의 AI송을 만드셨거든요. 노래 제목은 용돈 좀 올려줘요. 우리 자기 사랑아.
송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용돈 좀 올려줘요. 우리 자기 사랑아. 쏭.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 친구들은 카드 들고 어깨 펴고 사는데 나는 왜 커피 한 잔도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지. 나 여기서 가슴이 이렇게 어우 마음 아파. 친구들 다 카드 쓴대요. 올려줘요 아내분. 미소가은님께서 오늘은 사연자님과 피디님이 한마음 한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극공감을 하셨어요. 김경수님께서 남편이 용돈 사연 노래가 슬퍼야 되는데 신나는 건 뭘까요? 그것이 또 트로트의 매력이죠. 가사는 슬픈데 노래는 신나는. 슬픈 마음을 리듬 안에 숨긴다. 아, 최경란님께서 뮤직뱅크 1등감이네요. 그니까요. 이렇게 좋은 노래를. 김복자님께서 음악은 신나고 노랫말은 완전 공감된다는 최고예요. 엄지척. 맞아요. 공감되시죠? 백서미님께서 흥겨운데 너무 슬프네요. 진짜 슬퍼요. 용돈 좀 올려줘요. 진짜. 아니 근데 다시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그럼 당신 용돈 어디 쓰는지 가계부 써서 나한테 보여줘. 이 말이 좀 너무 서러워. 용돈을 줬으면 남편분 돈이잖아요. 어찌됐건 그게 돈이 넘어갔으면. 그럼 그걸로 뭐 치킨을 사먹든 커피를 사먹든 뭐 어? 그걸로 뭐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남편분 마음인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써오라 그러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진짜 자존심 막 팍팍 구겨지고 진짜 아내분한테 지금 뭐 가계부 쓸 일이 있어요. 지금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분 좀 이해 좀 해줘요. 좀 용돈 좀 올려줍시다. 우리 반째분들 다 올려주래요. 통 크게 10만원 올려주래요. 통 크게 10만원 갑시다. 예? 김용원님께서 현실적인 노래네요. 하하. 용돈 올려줍시다. 이거 봐요. 용돈 다 올려주래잖아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대현님 화이팅.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이하평의 돈 들어온다. 손비나의 여봉.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하평의 돈 들어온다, 손비나의 여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손 한번 잡아주이소 사연 만나볼게요. 4956님께서 제가 2년 동안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몸무게 달성을 했어요. 그동안 안 맞았던 예쁜 옷들을 꺼내 입으면서 남편에게 여보 어때? 이쁘지? 라고 했더니 남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옷은 예쁘네. 이제 얼굴만 예뻐지면 되겠다. 예? 라고 하는데 그 옆에서 중2 아들이 뭐라고 거드는지 아세요? 마음도 예뻐져야 잔소리도 안 할 텐데 마음이 예뻐져서 용돈도 더 많이 주면 좋고 이러는데 완전 욱해서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우리 집 남자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응디 제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저 진짜 사연 읽다가 소리 내서 예? 라고 한 거 처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아니 그 그냥 예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 예뻐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예쁘다는 말 맨날 맨날 해줘도 모자랄 판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이제 얼굴만 예뻐지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옆에서 똑같이 보고 따라하잖아요. 예뻐야 잔소리도 안 할 텐데 똑같이 비아냥대면서 아빠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우잖아요. 아빠가 엄마를 공주처럼 대해주고 귀하게 대해줘야 자식들도 엄마를 귀하게 대해주죠. 그건 남편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 어머머 세상에 진짜 너무한다 진짜. 물론 아내도 남편을 어? 이렇게 우리 집 가장이라고 위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남편분도 아내분을 예쁘다 예쁘다 공주처럼 해주셔야 자식분들이 그거를 보고 예쁜 말만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이렇게 크지. 중이 아들이 이게 좀 지금 사춘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예뻐져야 잔소리도 안 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이야 중이야 아들아. 아유 정말 노재홍님께서 이럴 수가. 이거 진짜 이럴 수가예요 진짜. 왜 그래요 정말. 아, 9618님께서 가족끼리 지적하지 맙시다. 저희 남편 제가 제일 예쁘답니다. 일종의 자랑하신. 그럼요. 이렇게 해야죠. 아내분만 아내한테 제일 예쁘다고 해줘야죠. 남편분 그리고 2년 동안 혹독하게 다이어트 했어요. 2년 동안 다이어트 하기 쉬운 줄 알아요? 그 다이어트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일주일만 해도 힘든 게 다이어트인데 2년 동안이나 해서 예뻐졌으면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다. 진짜 많이 빠졌다. 이쁘다 소리 진짜 정하기 싫으면 살 너무 많이 빠졌다. 와 진짜 너무 수고했다. 멋있다.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지. 정말 너무합니다 진짜. 예쁘다고 빨리 당장 진짜 한 소리 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이뻐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손 한번 잡아주셔서 시간에 사연 소개된 분께는요 불멍가습기 보내드려요. 정서주의 당신은 얄미운 나비.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4: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5: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진해성의 불나방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도로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홍천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동홍천 나들목에서 춘천분기점까지 10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서하남 진출로 1차로에서는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에서 중동까지 9km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대관령 7터널 부근 1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부근 짧게 정체입니다. 인천 쪽도 둔대터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 이어지면서 뒤쪽으로 9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지구 반대편인 북중미는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죠. 48개의 나라의 선수들이 치열한 예선전을 치르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내일 드디어 2차 경기를 앞두고

두고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홈팀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와 만나야 합니다. 멕시코는 지금 2002년 우리처럼 응원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내일 있을 한국전을 위해 휴교령까지 내렸다고 하죠. 응원의 모든 걸 쏟아부을 예정이래요. 자신감 하면 대한민국도 빠지지 않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어떠한 이변과 기적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도 같이 뜨겁게 응원해봐야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세븐의 열정,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대한민국의 2차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 차례가 또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참가국이 48개국이에요. 경기장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듯합니다. 한국은 멕시코와 붙게 됩니다. 멕시코는 지금요 응원 열기가 아주 뜨겁대요. 우리가 유독 조별 예선 2차전에 약하다는 그런 징크스가 있기는 한데 올해 월드컵은 대이변이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이따 같이 응원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영님, 내일 축구 경기 보며 먹으려고 갈비찜 만들고 있습니다.

0: 아침 10시에 경기가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부터 갈비찜 드실 계획이에요. 그리고 박재미님, 우리 선수들 아말다말 하세요? 아말다말이 뭐야?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알았어 이걸 빨리 눈치를 못 채웠고 미안하네요. 아말다말 우리 선수들 파이팅 이라고 박재민님 보내주셨습니다. 시작부터 우리 재민님이 저희 오늘 웃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하프타임 때 플래시몹으로 우리 강남스타일 춘대요. 콩디 멕시코 팬들과 다 함께 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하프타임 때? 안병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경님, 겉만은 저는 조마조마해서 축구는 못 볼 듯합니다. 이 정도로 심장이 마구마구 뛰시나 봐요. 조마조마해. 경기 끝난 후 좋은 소식으로 하이라이트나 뉴스를 볼 겁니다. 벌써 긴장됩니다. 라이브를 보통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복경님은 조마조마해서 라이브를 볼 수가 없나 봐요. 이 하이라이트로 또 뉴스로 접할 거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저는 내일 응원하기 위해 회사 월차를 냈습니다. 7035님 보내주셨어요. 축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중입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하루 보내고 계세요? 지금 밖이라면 어디 가는 길이세요?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까요? 궁금합니다. 소개된 분들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의 호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6064님, 콩디

출첵합니다. 여기는 경산입니다. 경산에서 문자 주셨어요. 경산은 오늘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덥네요. 저 지금 녹아내려요 공디 하셨습니다. 6064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나 봐요. 아 근데 진짜 덥긴 덥더라고요. 이윤태님 택시기사인데요. 오늘 40주년 결혼기념일이라서 저녁에 아내 모시고 초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축하 부탁드립니다. 어우 아내 모시고 오늘 저녁은 초밥 드실 예정이신가 봐요. 저 이번도 40주년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윤태님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고로 쭉쭉 행복한 길 꽃길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김경수님 문자 좀 보겠습니다. 콩디가 오늘 두 건 쓴다. 아니다. 후드 점퍼다. 내기 했는데 아무것도 안 쓰셨네요. 아 어쩐지 오늘 두 건을 좀 쓰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이 색이랑 좀 어울릴만한 두 건을 반다나를 찾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안 해야지 하고 내팽개치고 나왔는데 아 오늘 뭐 후드를 옷을 입던 두 건을 쓰던 아유 하나 할 걸 그랬네. 김경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마나79님 뽀니언니 저는 반반차 쓰고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가요. 출근했다가 가려니 느낌이 이상하지만 너무 신나네요. 장마 시작이라서 슬프지만 그래도 즐거운 여행 다녀올게요. 여행 가시는구나. 반반차 쓰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힐링하고 오세요. 0321님 10살 아들이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말에 이 날씨에 불 앞에서 삼겹살 굽고 있습니다. 아들이 왕이에요. 반에서 키번호가 1번이라 걱정인데 키 크려고 그러는 거겠죠? 땀 흘리고 고기 구워서 맛나게 먹고 쑥쑥 크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이었어요. 키 작은 걸로. 아주 까맣고 작은 애가 학교에 왔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붙여진 별명이 까만콩입니다. 작고 까맣다고. 근데 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여름방학 때인가 가을 아, 겨울방학 때인가 그때 12cm 컸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 얘는 왜 이렇게 키가 조금 더 크면 너무 좋겠는데 했었는데 그 다행히도 168이에요. 늦게 컸죠. 저도 열심히 잘 먹고 그러면 많이 많이 클 거예요. 0321님 보내주셨습니다. 4566님 카페 앉아서 공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라라랜드 듣는데 공부가 돼? 이 시간에도 카페에 사람이 진짜 많네요. 콩디. 콩디는 라떼파인가요? 아아파인가요? 두 개 다 아니네요. 저는 뜨아파입니다. 뜨아파. 하다파입니다. 하다파. 여기에서 이정연의 그 누구보다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본다방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고요. 이정현의 그 누구보다 더 듣고 왔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이 두 분입니다. 6064 분이고 그리고 한 분은 0547님이에요. 6064님의 문자는 전해드렸고 경산에서 출첵하신 분. 그리고 0547님 콩디 목소리가 쏙쏙 잘 들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1등 하고 싶어 문자합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6064님 그리고 0547님 두 분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7님 아유 태양이 이글이글해 더워요. 콩디 더위에 지치지 마세요. 언제나 청량하고 상큼하세요 하셨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지환님 새싹이십니다. 지금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콩디님 매일 퇴근하면서 듣는 애청자입니다. 다음 주 22일은요 저희 자녀 중 둘째가 공군에 입대합니다. 3대가 국방의 의무를 잘 마무리하게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어우 응원해 드려야죠. 우리 최재환님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이 아주 멋지시네요. 그리고 김혜숙님 또 새싹이십니다. 콩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니 가슴이 떨리며 흥분됩니다. 우째요? 읽어주신다고요? 와 감사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우리 김혜숙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아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 어릴 때 그때는 국민학교 정교 부회장이던 셋째 딸을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요? 1980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에는 롱부츠에 모직 투피스를 입으신 멋쟁이 우리 엄마가 보입니다. 그 셋째 딸이 어느덧 66세가 되고 교육에 열의가 많으셨던 우리 아버지 세 딸 모두 교직에 발을 딛게 하시고 큰언니는 말 그대로 현모양처로 모범적인 자녀로 성장시키시더니 천국으로 앞서가시고 이제 홀로 계신 엄마 우리 엄마 그래도 혼자 힘으로 잘 지내는 거 보면서 늘 감사할 뿐입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세 딸들과 소중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세요. 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으시다고 장문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훈훈하죠? 김혜숙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학학원인데 학생들이 왜 다 지각이죠? 4시부터 수업인데 애들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다고 김성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무님이 문자 주셨고 강보혜님 친구가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요. 저희 집에 커피 한 잔 마시러 온다고 합니다. 속상하니 잘 들어줘야겠죠. 그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분은 속이 시원해질걸요. 맛있게 저녁해서 먹이고 보내야겠습니다. 오우 저녁까지 강보혜님이 보내주셨고

5809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문자를 처음 보냅니다. 어제 임태기 두 줄 확인하고 지금 산부인과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둘째인데 설레기도 하면서 떨리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콩디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우 축하해드려야죠.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이님 반갑습니다. 여름을 기다리는 1인인데 올해 여름은 반갑지가 않네요. 우리 둘째 아들 현수가 다음 주 월요일에 논산훈련소로 입대합니다. 너무 더우면 힘들 텐데 걱정이 되지만 잘해내겠죠? 암요. 믿어봅니다. 늘 제 청춘 시절 노래를 들려주어서 잘 듣고 있다고 우리 제이님 또 문자 라라랜드 앞으로 노크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재래시장입니다. 반찬 가게를 하는데요. 주방 언니들도 판매하는 언니들도 너무 더워서 지치지만 라라랜드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춤추며 장사합니다. 9156님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도 정말 활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활짝활짝 행복한 그런 웃음을 지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유나의 혜성,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이렇게 두 곡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죠.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뮤직 is magic.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우리가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OPPA의 애국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요. 대한민국과 멕시코전이 있습니다.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르게 되죠. 이번 월드컵은 KBS에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홈팀 멕시코와 붙게 될 우리나라 선수들을 미리 응원해 볼까 합니다. 선수들에게 띄우는 응원곡 대환영이고요. 응원의 메시지 좋고 또 내가 예측하는 스코어 좋습니다. 누가 골을 넣을 것 같은지 어떤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지 내 경기를 어디서 누구와 볼 건지 등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2대1을 마치신 분이 계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과연 이번에도 여러분의 예측이 맞을지 한번 볼게요. 맞다면 예측에 성공한 분들 중에 따로 뽑아서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OPPA의 애국심, 오늘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뮤직!

OPPA의 애국심 듣고 왔습니다. 김대현님, 저희 집도 월드컵은 KBS입니다. 히히히. 내일은 소니가 한 골 넣을 것 같아요. 2-1 한국 승 가자 하셨습니다. 강은옥님, 내일 멕시코전 너무 기대됩니다. 2-1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하셨습니다. 이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코어 맞추기 해본다고 했어요. 예측에 성공한 분들 따로 뽑아서 선물 드릴 겁니다. 전라영님, 사장님의 배려로 전 직원들 하던 일 멈추고 같이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다치지 말고 파이팅. 손흥민 선수 골 넣어서 1-1 무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박문진님은 한국, 멕시코 2-2 비긴다에 걸어볼게요. 이 또 홈팀이기도 하죠, 멕시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1-1 비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겼으면 좋겠죠. 근데 멕시코가 또 만만치 않고 홈팀이라, 그래서 소심하게 1-1. 김응성님, 2-1. 전반에 한 골 먹히고 후반에 손흥민 동점골, 황인범 역전골 승. 이렇게 시나리오가 써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정오영님, 1-1로 비길 것 같습니다. 이기면 좋지만, 그러니까요. 멕시코의 홈터세 어려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조혜숙님, 축구 보려고 내일 휴가 냈습니다. 남편이랑 붉은 악마로 신나게 응원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고, 6670님, 저는 내일 근무 시간이라 못 봅니다. 라디오도 못 듣고 폰도 못 보고 축구 보고 싶다 정말. 그래도 축구 중계는 KBS입니다 하셨어요. 내일 휴가 쓰고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치킨 시켜 먹으면서 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밤 시간대였으면 얼마나 분위기 짱일까요? 강하루님, 아침부터 치맥할 생각에 치맥할 생각에 우리나라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1-0으로 이길 것 같아요 하셨고, 정영현님, 우리 선수들 내일 개최국인 멕시코와 쉽지 않은 승부를 펼쳐주겠지만 그저 다치지 않고 무사히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1-0으로 힘겹게 이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 뒤에 웃음을 달아주셨어요. 김준모님, 내일 2차전 멕시코 선수의 반칙으로 페널티킥 이강인 선수가 골 넣고 손흥민의 프리킥으로 한 골 더 추가해서 2-0으로 이깁니다. 아, 이깁니다. 고유나님, 싸이의 We are the one 듣고파요. 역시 공중파 중계가 있어야 월드컵 하는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TV 앞 오가며 보려고 합니다. 멕시코전 2-0 점쳐봅니다. 방성경님은 1-1 비긴다에 한 표. 내일 치킨집 하는 친구와 오전부터 가게로 가서 치킨 먹으며 응원할 겁니다 하셨어요. 고유나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싸이의 We are the one 듣고요. 계속해서 뮤직 매직 이어가겠습니다.

0: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뮤직 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도환님이 콩디 뭘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하셨어요. 여기가 채팅창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눈에 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살짝 편집해서 이렇게 다 적어놓고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적는 겁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적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강도환님. 그리고 3400님. 한국대 멕시코 축구 결과 예측 1-1. 그리고 한경화님은 김민재 선수 응원합니다. 뚝심 있는 수비로 1-0으로 대한민국 승리 가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효숙님 2-1로 질 것 같아요. 뭐 뇌피셜이고 예측이니까 뭐 질 수도 있고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이기면 좋지만 질 수도 있다. 이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김경민님 1-0으로 승리하여 치킨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그 6670님은 저는 한국이 3-2로 이길 듯요. 선물 당첨. 그리고 마음은 2-1 승. 손흥민 한 골. 이강인 한 골. 7035님도 의견을 보태주셨고 박희정님도 2-1 승리 예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선아님 여기는 치킨 가게인데요. 불티나겠습니다. 요즘 내일은 9시부터 문 열고 장사하려고 합니다. 손님들 모아서 같이 응원할 겁니다. 치즈볼 서비스로 나갑니다. 또 이벤트가 있군요. 때가 때이니만큼. 유소희님 대한민국 2-1로 이겨요. 이겨요. 내일 병원 진료가 있어서 의사쌤하고 응원할 겁니다. 대한민국 승리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누님은 내일 어디서 응원할 거예요? 라고 7035님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유용하겠대.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7035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이날이 걸릴 줄 모르고 내일 오전에 일찍부터 건강검진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진료 받으면서 건강검진하면서 아마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님, 저는 내일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보려고 하는데 가끔씩 소리 지를 것 같아서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합니다. 잘 볼 수 있겠죠? 하셨어요.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1-0 점쳐본다고 하셨습니다. 나혜윤님 내일 1-0으로 이길 거예요. 저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김밥이랑 컵라면 같이 먹으면서 회사 지하에 있는 커다란 이동식 TV로 응원하면서 점심시간 보낼 겁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최종현님은 2-2 무승부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간절히 승리하길 기대해봅니다. 박지숙님 3-1 대한민국 승리입니다. 골 많이 나와 재미나는 경기 예상됩니다.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선수 골 넣어주세요. 파이팅 하셨고 2333님 콩디 저희 회사는 창원에 있는 육가공 회사예요. 항상 콩디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 회사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10시부터 축구 응원을 하라는 대표님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최고죠.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고 그리고 3506님 지금 청주 가는 길에 라라랜드 듣고 계시대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우리 며느님 둘째 쌍둥이가 오늘 탄생했습니다. 아들 부자 삼형제랍니다. 며느님이 애국자 맞으시네요.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3506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다. 이번 월드컵은 무승부가 많아요. 브라질,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까 골키퍼 선방도 있었고 다 강팀인데 약팀들하고 다 무승부였습니다. 우리도 무승부 혹은 승리 가능합니다. 8472님 멕시코와는 1-1 비기고 남아공 3-0 이기고 조 1위로 올라갑니다. 남아공까지. 6765님 제가 체코전 2-1 맞췄습니다. 맞췄어. 멕시코전은 1-0 승리할 것 같아요. 김승규 골키퍼가 골이랑 골은 다 잡고 직접 한 골 넣으면서 직접 승리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7113님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3-0 크게 갑시다. 우리 소니도 메시처럼 해트트릭 가자 하셨습니다. 진짜 메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해트트릭. 1052님 장수 개봉면인데요. 체육관에 스크린 설치했습니다. 그렇구나.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2-1로 우리 승리죠 하셨습니다. 오늘 뮤직매직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 듣고 오죠.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7: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12: 4277님. 뽀냐니, 오늘 오후도 덥지만 간간이 바람이 불어주어서 견딜만합니다. 목요일 오후는 조금 지쳐가죠. 오늘도 뽀냐니와 함께 2시간 보낼 겁니다. 지금 제가 라라랜드 들으면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대구에서 남주

유희님 문자 주셨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손뜨개군요. 손뜨개 하시면서 지금 듣고 계시다고. 어우 이쁘네요. 아주 각양각색의 색깔로 아주 이쁜 걸 뜨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습니다. 그리고 6524님 누님 방송 끝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언제 가요? 그래서 창을 열어봤습니다. 또 그랬더니 내비를 찍어서 사진에 사진을 쏴주셨습니다. 1시간 40분 지금 가셔야 됩니다. 우리 6524님 어디에서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1시간 40분 달려가셔야 하는데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파이팅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동훈님은 솔직히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져서 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정유정님 0-0 내일 다행히 수업이 없어서 교무실에서 숨죽여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0115님 콩디 50대 아줌마이지만 혼자서 화이팅하며 목 터지게 응원할 겁니다. 무조건 3-1 가자 하셨습니다. 멕시코에 또 에이스들이 꽤나 좀 있습니다. 이 라울 히메네스도 있고 그리고 산티아고 히메네스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겼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최고의 경기를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944님 저는 출근이라 몰래 이어폰 끼고 구석에 폰 놓고 볼 생각입니다. 저도 내일 몰래 볼 생각입니다. 선수분들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2485님도 참여해주셨고 정승기님도 내일 2-1 승리할 거야. 5590님도 참여해주셨고 박상우님 2-0 대한민국 승리가 없네요 하셨어요. 저는 2-0. 다들 승리를 예측하고 계시는데요. 0947님도 저희는 보험회사인데 본부장님이 내일 피자 쏜다고 함께 응원하세요. 어우 멋지십니다. 저는 2-2로 무승부일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뮤직 매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윤도현 밴드의 아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강변북로 일산 쪽입니다.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로 더 혼잡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9km가량 밀리고 있고요. 목포 쪽은 금천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중부 3터널 부근 1차로에서 소형 화물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제천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 진입로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민주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안산에 사는 김민주입니다. 저는 치매를 앓고 계신 엄마를 모시고 있는 딸이기도 해요. 저희 엄마가 원래 걷는 걸 참 좋아하셨거든요. 시장도 자주 다니고 여기저기 구경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치매가 찾아오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신답니다.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공원에 다녀왔어요. 느리게 걸으시면서 꽃을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 정말 행복했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치매 때문에 많은 기억을 잃어가고 계시지만 가족과 함께 한 시간만큼은 엄마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손잡고 꽃구경 많이 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0: 음향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김인준님에게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슬펐어요, 조금. 아우, 편하게 주고받던 대화가 어느 순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좋은 기억 오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영님, 엄마 생각에 울컥하네요. 김옥현님,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계시는 동안 추억 많이 쌓으세요 하셨고, 토닥토닥 사연자님, 홍정아님이시지? 맞잖아. 그러실 것 같았어요. 이 창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채팅을 좀 길게 보려고 우리 작가분이 올려준 거를 제가 조금 작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앞에 이름이 안 보였어요. 근데 토닥토닥 사연자님 요것만 딱 보고도 우리 홍정아님인 것 같았어. 많이 많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치매를 앓다가 천국 가셨는데 가족의 사랑이 제일 힘이 되더라고요.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참 따뜻하세요 우리 홍정아님. 매번 느낍니다. 96182 이쁜 딸이랑 마음이 고운 어머니시네요. 저도 치매 때문에 고생하셨던 친정어머니 2년 모셨지요. 그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 옆에 계시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고 추억도 많이 만들어 드리길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정승기님 이부도 같이 함께해요 하셨고 감사합니다. 고혜경님 우리 고혜경님도 참 따뜻하셔 같이 가요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님 오늘 끝곡이라 해서 깜놀 시간 봤어요. 같이 가요. 제가 일부라는 말을 빼먹었나 보네요. 그리고 김옥현님 콩디 버리고 가는 애청자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리고 이정숙님 콩디 손잡고 같이 안 가면 두 발짝도 못 가 발병나니 우리 콩디 손잡고 같이 갑시데이 하시면서 이정숙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콩디 너무 더워서 갈까 말까 망설여지네요. 에이, 구문서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고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봄풀리 알려드려야죠. 봄풀리 주제 달려풀리가 되겠습니다. 달리고 뛰는 것과 관련된 노래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랑이 가득 담긴 사박주스 싸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이고요.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 달려플리가 되겠습니다. 달리고 뛰는 것과 관련된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수박 주스 쏴드릴게요. 봄플리 오늘의 첫 곡입니다. 소녀시대의 런 데빌런.

저의 출퇴근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신나는 노래 들으며 퇴근 시간을 달려요. 노경현님, DJ DOC의 Run to You. 1870님, Run to You 듣고파요 콩디. 외근 나왔는데 땀이 줄줄 납니다. 사박주스여 나에게 오라. 목매요. 사박주스까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나갑니다. DJ DOC의 Run to You.

라라랜드 남편이 애청자여서 오늘 처음 같이 들어요. 남편분님 감사합니다. 아내분까지 같이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버게 맨발의 청춘 신청합니다. 799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며 신나게 달리면 힘은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달리기의 힘이겠죠. 9863님 그리고 유소희님도 말 달리자 클라잉넛 노래 듣고 싶다고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클라잉넛 말 달리자 틀어주세요. 제발요. 고명환님도 이 노래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들어요. 클라잉넛이 노래합니다. 말 달리자.

네. 달려풀리로 만나봤습니다. 봄풀리.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 그리고 DJ DOC의 런 투 유. 벅의 맨발의 청춘. 클라잉넛의 말달리자. 이렇게 네 곡을 듣고 왔습니다. 나정국님.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여자친구의 이 노래는 글쎄 시간을 달린다네요. 시간을 달리는 기분은 어떨까요? 하시면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생각났다고 정국님 보내주셨고 정은영님은 방탄소년단의 런 장보고 집 달려가는 중입니다. 얼른 얼른 집에 가서 저녁을 해야겠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노라조의 슈퍼맨 아닙니까? 누님 달리기 하면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그러게요. 오늘 이 노래가 빠졌네요. 0920님 보내주셨고 박재민님 체베코에 뛰어 퇴근 후 집으로 뛰어갑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지은님 하늘을 달리다 이적의 노래 생각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선아님 정재영의 러닝 선수들 다치지 말고 달리길 바랍니다. 오희숙님은 블랙핑크의 뛰어 지금 러닝 중인데 이 노래 나오면 뛸 맛이 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블랙핑크의 뛰어 신청하셨습니다. 콩디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뛰어봐요 하시면서 문주용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봄풀리 끝곡 블랙핑크의 띄어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봄풀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은 어떤 가요 준비할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몇 달 전 오빠가 가게 문을 열었다. 다니던 회사를 명퇴하고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겠다 하더니 동네 역 근처에 카페를 연 거다. 오빠 성격 알잖아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병나는 거. 장사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것보다 여기저기 퍼줄까 봐 걱정이에요. 우리 신랑이 왜 명퇴했겠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그래서 걱정이에요. 오빠가 명퇴한 이유, 인원 감축을 이유로 나갈 사람을 고르는데 서로 네가 나가라 하며 싸웠다고 한다. 그 꼴이 보기 싫었던 오빠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퇴직을 한 거다. 퇴직금 두둑하게 받았으면 됐지 뭐. 또 아니야? 오빠가 이 카페로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 오빠가 뭐 해줄까? 빵거 줄까? 커피 마실래? 아유, 뭔 돈을 내고 먹는다 그래. 그냥 먹어. 가족은 공짜야. 다음엔 친구도 데려와. 오빠가 네 친구들도 공짜로 줄게. 그런 오빠를 보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사람이 저렇게 좋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겠어? 퍼주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새언니와 한 마음으로 오빠를 지켜보던 내가 걱정을 내려놓은 이유, 오빠 옆에 좋은 사람이 꽤 있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사장님, 우유 다 떨어져서 주문해야 돼요. 아, 그리고 사장님, 저번처럼 많이 시키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시키셔야 돼요. 우유는 유통기한 짧단 말이에요. 에이, 몇 개만 시키면 좀 미안하잖아. 남으면 저번처럼 집에 가져가서 먹어. 아니면 먹고 싶은 거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친구 오라고 해서 같이 먹든가. 근데 요즘은 왜 친구를 이렇게 통 안 불러? 사장님, 재고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빚이에요, 빚. 그리고 뭘 자꾸 집에 가져가래요. 사장님 돈 안 벌 거예요? 친구들 오면 사장님이 자꾸 공짜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적당히 시키세요. 또 많이 시키면 제가 돌려보낼 거예요. 오빠가 사람을 잘 챙겨서인지 알바생들도 오빠를 제 식구처럼 챙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들이 오빠한테 잔소리하는 걸 보고 있으면 퍼주다 망할 일은 없겠다 싶다.

잠깐만요. 옆 가게 주문 사장님이 받았죠. 아니 자꾸만 만 원씩 빼주고 그러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제가 받을 거니까 주문 받지 마세요. 아이 빨리 가세요. 오늘도 허허대며 웃기 바쁜 오빠와 그런 오빠 덕에 속이 터지고 있을 알바생 친구들에게 큰 응원을 보내는 그런 오후다.

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토이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우리 강 작가, 여기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임주희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이분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까지 외워둘걸. 우리 김인경님, 청량리로 향하는 202번 버스 안에서 탑승한 분들 모두 기사님의 탁월한 피겨 라라랜드 경청 중입니다. 어떤가요? 고대합니다 하시면서 김인경님 보내주셨습니다. 청량리로 향하는 202번 버스 안에서 라라랜드가 울려 퍼지고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사님.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탑승하신 모든 분들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호님, 콩디 누님 방송 듣고 있으면 참 시간이 잘 갑니다. 잘 가. 시간이 참잘 가. 그리고 장천용님, 돈 벌기 글렀네 하셨어요. 왜요? 똘똘한 알바생이 옆에 있어갖고 또 마음이 부자여서 복도 받으시고 돈도 더잘 버실 것 같은데 우리 장천영님 돈 벌기 글렀어. 윤인숙님은요, 오빠 분 사람이 좋으시네요. 새언니도 좋으신 분이시고 오빠 등 뒤에 날개가 있나 보세요 하셨습니다. 천사 같죠? 알바생 월급 더 드려야겠습니다. 윤은영님, 또 성경님은 사장님이 인복은 있으시네요. 그 카페 어디일까요? 가고 싶다 하셨고. 8205님, 좋은 끝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퍼주고 깎아주다 알바생들 알바비도 못 주는 지경이 되시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제발 좀 사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8205님이 어떤가요? 들으시고 또 후기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분 소개해드렸습니다. 1802님, 영덕으로 혼자 여행 간다는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납니다. 어제 영덕으로 혼자 여행 왔다가 대전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벌써 여행이 끝났습니다. 언니랑 함께하고 싶어서 일부러 4시에 출발했습니다. 아직도 1시간 더 달려야 합니다. 우리 1802님 혼자 여행 근사했어요? 푹 쉬었어요? 충전 잘하셨기를 바랍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후기까지, 뒷이야기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4445님, 라라랜드 잘 듣고 계시다 하셨고, 그리고 김명희님은요, 내일 또 한국 대 멕시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AI가 예측 무승부라 해서 저도 무승부일 것 같다고 이렇게 또 한자락 보내주셨습니다.

AI가 무승부래요. 김명애님. 그리고 권지일님도 문자 주셨고 설아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영탁스클럽의 정, 샤크라의 한.

0: 좋다.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언니, 저 사회복지사 실습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20일 동안 실습하느라 라라랜드 출석 못했습니다. 하시면서 심은영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최희원님, 회사에서 몰래 듣는 라라랜드 좋아요 하셨어요. 김경민님, 콩디 아내와 내기를 했습니다. 나 오늘 당첨된다에 걸었습니다. 지면 내가 전역을 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이제 한 7, 8분 남았는데 아 오늘 아 당첨 안 됐다. 내가 전역 사야겠다 하셨을 것 같아요. 김경미님 소개됐습니다. 아내분께서 전역을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경희님, 어제 라라랜드 끝나고 뮤지션 PD님 검색해봤습니다. 오 깜짝 놀랐다고. 라이크 준 검색하셨던 모양이에요. 앞으로도 런 투게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2317님 인천 태양역에 588번 버스에서 라라랜드가 흘러나와서 기분 좋아서 문자 보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남주희님 문자 보내주셨고 김경민님 2773님 지금 욕실 타일이 깨져서 다음 주 수리를 해야 돼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 정리를 하고 계시다 하셨어요.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와서 좋다 하셨고 노재웅님 그리고 오혜선님 콩디 오늘 병원 가서 아기 심장 소리 듣고 왔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기가 잘 크고 있고 심장 소리도 좋다고 하시네요. 아 축하합니다. 우리 잘 지내보자 하시면서 오혜선님 아주 좋은 소식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지연님도 울산 가는 차 안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을 즐기며 건강하게 함께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6319님 3개월 휴직 끝내고 내일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일 잘할 수 있도록 힘 좀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제가 커피 한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시니까 커피 한잔 언제 느긋하게 여유 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이 되겠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고 저 이번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여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퇴근 정체 이어지면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이산 쪽도 상해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나 처리 중입니다. 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8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짜증이 불쑥 튀어나오기 쉽죠. 그래서 기분을 잘 다스리고 싶다면요, 먼저 몸부터 잘 살피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릴렉스, 아주 편안한 자세, 요거 하나면 됩니다. 몸에 힘을 빼고 어딘가에 기대거나 푹 파묻혀도 좋고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줘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팽팽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거든요. 자, 긴장은 툭 내려놓고 가장 편안하게 두 시간 함께 하시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오늘 첫 곡이었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서로우의 이노진 왔습니다. 한 주의 정점을 지나온 목요일입니다. 몸도 마음도 이제 많이 지쳐 있잖아요. 날도 부쩍 더워졌고요. 아, 진이 빠지죠. 이 진이 빠지면 괜히 착하던 평온하던 사람들도요 괜히 날카로워지고요 남탓하게 되고 화가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얼른 귀가하셔서 가볍게 이제 저녁 드시고 그리고 이제 미온수로 샤워를 딱 하는 겁니다. 샤워하면서 이제 몸이 릴렉스 되거든요. 예. 진짜 그걸 확실히 느껴보세요. 내 몸을 타고 흐르는 그 물줄기 이렇게 다 같이 타고 내려가면서 스트레스도 다 그 하수구로 보내버려. 예.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서 있다면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시다면 누우세요. 네. 왼쪽으로 누우세요. 식사하셨잖아요. 네. 소화에는 왼쪽으로 눕는 게 그나마 괜찮습니다. 진아, 호진아 또 밥 먹고 누웠니? 소댈래? 이런 소리 듣더라도요. 왼쪽으로 누우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방송은 제가 할 테니까 그냥 귀만 열고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드라이빙 포인트 깨어 계신 분들만 함께 할게요. 잠시 후에 출석 체크 네, 그분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뭐하고 계시는지 연락 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0: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드라이빙 포인터. 김슬기님, 이것은 마치 옥중에서 전하는 메시지. 4시부터 회의실에 갇혀 있거든요. 끝이 안 보여요. 늪입니다, 늪. 스드인 끝날 시간에 퇴근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회의실만 탈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뭔 회사가 그렇게 회의가 많대요? 에? 그리고 퇴근을 앞두고 말이야. 잘 나가는 회사인가? 돈 많이 주겠다, 그죠? 아, 이소정님, 딸이 방과 후 수업으로요 레몬 바질 토마토 청을 만들어 왔는데 어이, 생각보다 너무 청량하고 맛있더라고요. 망원시장에서 토마토 한 박스를 사가는 중입니다. 하, 주말에 더 만들어 먹으려고요. 와, 진짜 맛있었나 봐요. 상큼한 에이드를 직접 만들어 드신다. 야. 1223님, 두유와 삶은 계란, 올리브유를 먹는 2일차 다이어터입니다. 아, 다이어트. 퇴근길에 삼겹살집을 지나는데 냄새 맡고 들어갈 뻔했어요.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겨우 참았습니다. 아, 여보, 조문수, 이따 집에 와서 뭐 먹자고, 나 유혹하지 마라. 간신히 넘겼네. 근데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내가 먹는 게 아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들어가는데요.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소녀시대 라이온 하트였습니다. 4312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자, 드라이빙 포인트 좀 더 만나볼게요. 7824님 옷장에 손도 안 되는 청바지들이 너무 많아서 치마로 리폼하는 중입니다. 작아져서 못 입는 예쁜 옷들, 아 이거 어떻게 입어보려고요. 어떻게든 손바느질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하트. 와, 손재주 좋으시다. 그래, 이런 분들은 또 특히 여성분들은 좋겠다, 그죠? 버리지 않고 리폼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아, 훌륭하신데. 김미애님, 스트링과 함께 운동 중입니다. 헬스 1년 만에 체중은 2에서 3kg 정도 빠졌고요. 근육량은 1kg 이상 늘고 체지방은 4%가 줄었어요. 신나서 일주일에 5번씩 운동합니다. 오, 일단 효과는 잘 보셨고요. 우리 미애님이 달성하신 것 같아요, 목표를. 그렇죠. 어느 정도 이 그래프 타기 시작하면은 속도가 또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적당히 조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하는 운동을 좀, 예, 기 경력자로서 일주일에 5번은 좀 과해요. 예, 좀 한 3번 정도, 한 번 했으면 하루는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물론 뭐 재미삼아, 아니 재미 느끼셔가지고 계속 하신다면 뭐 한번 해보시고요. 자, 2244님 우리 집 식구들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남편이나 애들이나 다들 저한테 이유 없는 짜증을 내요. 퇴근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방황 중입니다. 속상해요. 아, 제가 최근에 좀 이랬었는데, 그 소위 그 악귀가 들린다 그러잖아요. 아, 잔잔했던 마음에 이 까만 먹물 하나가 탁 들어와가지고 이게 점점 퍼져나가면 되게 내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자책하지 마시고요. 요게 당연하게 여겨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되는갑다 한 세월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 관계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 일깨워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너무 더워서 좀 짜증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고, 지금 소개된 분들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열리는 무인음악 가게의 오늘 키워드를

인디 목소리 듣고 일어났다가 이제 계속 흥겨운 음악들에 몸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퀀스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들으면 손이 절로 움직인다, 뭐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 막 피가 돈다, 뭐 이런 느낌들, 일의 능률을 또 높여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자신만의 그 노래 한번 같이 공유해보죠.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이 노래 선곡되신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힌트 얻어서 막 나만의 그 노동요 리스트에 첨가해놔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6602님께서 제가 이 노래 흥얼거리면 엄마가 옆에서 웃으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그리고 선미의 열이 올라요까지 듣고 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 음악 가게. 공부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청소하기 싫어, 요럴 때마다 찾아듣는 이 나만의 노동요, 나를 채찍질하는 노래들 바로 나갑니다.

오직 음악과 나만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오늘 키워드는 나를 채찍질하는 노래였고요. 아, 예상대로 흥겹고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는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였어요. 이 노래는 8655님께서 신나는 멜로디에 출근길 비련에 대한 가사가 어우러진 슬프고도 신나는 곡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공감해주는 음악이 나의 이 현실을 좀 벗어나게끔 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렇게 들었고요.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그쵸, 주말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를 버티는 그런 노래가 되겠고요. 그리고 컨츄리 꼬꼬의 오 마이 줄리아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성의 날과 귀순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말 엉덩이 들썩들썩하는 노래들 리스트에 다 넣어놓고 좀 뭔가 활력이 필요할 때 들으면 딱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배달음식 교환권 받으실 오늘의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북이의 사계 한 곡 더 듣고 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정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9925님이 안녕하세요 인디. 소파에 반쯤 누워서 편안하게 두 다리를 흔들면서 듣고 있어요. 근데 문득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보니까 남편이 아주 기가 막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네요. 왜? 뭐? 했어요. 아, 뭘 원해서 쳐다보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동작과 이 모습 자체가 부러워서 그런 걸까? 예, 이유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눈치를 보면서 뭐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9925님의 그 마음 상태를 재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3169님께서 신청하신 멜로망스의 선물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여전히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곡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13km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월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안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 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아련해졌다. 너무 좋았다. 그죠?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5044님 덕분에 2부 첫 곡으로 듣고 왔네요.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따뜻하고 영화 같을지 몰라요. 우리 문세 형님.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이제 잠시 후에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드바 퀴즈. 또 역시 문세 형님만큼이나 따뜻한 음성으로 허밍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스드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의 기억, 장면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릴 겁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해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드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0: 설마 이 코너 오늘 처음 들어본 분은 없으시겠죠?
1: 허! 하!
2: 인디가 허밍한 지가 얼마나 오랜지. 스비토바 퀴즈.
3: 안녕하십니까. 스비토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캐러멜 마키아토 쿠폰 마쿠마쿠 카마쿠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허밍 잘 들어보세요.

뚜박 퀴즈 허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자우림의 오렌지 마말레이드였습니다. 자, 오늘 DJ진의 허밍은 뭔가 그런 영상 있잖아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의 어떤 노래를 그 단어를 모르니까 가사를 모르니까 그냥 흥얼흥얼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예. 야, 그런 느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그래도 느낌은 전달됐으면 곡에 맞는 겁니다. 예. 가수와 제목 예, 잘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0: 주디 메리 오이오이 흘려 들어가.
1: 너무 잘했다. 오늘 정답은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였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불러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주디 메리 오르르르. 저는 이게 가장 그 거기 부분이 주디 메리 오르르르르. 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자, 잘 맞춰주셨고요. 이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캐러멜 마키아토 쿠폰 마쿠마쿠 카마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에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의 정답곡, 아 정말 좋아하는 노래 듣고 옵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

거래처 미팅이 취소돼서 예상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아내랑 느긋하게 산책 중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놓친 풍경이 참 많았네요. 예, 이게 참 자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느끼게 되는 감정인 것 같아요. 점점 더 항상 길을 걷거나 이럴 때도 계속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고 땅을 보고 걷고 어떻게 그러니까 목적이시 가기 때문에 주변에 내가 어디를 지나왔는지 그냥 또 지나가는 것도 어디 길 찾아가는 것도 계속 그 뭐 지도 어플 켜놓고 가고 막 이러니까 주변 둘러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15m나 20m 바깥을 보는 그 시야 이런 것도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항상 10cm, 30cm 가까운 것만 보고 사는 이게 눈이 먼 곳을 보면은 되게 이완되면서 좋아진다 그러죠. 그리고 푸르른 이 나뭇잎들이나 나무를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러고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산책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유고 이게 쉼인 것 같으니까 우리 0806님께서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지금 딱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니까 이런 자유가 보장이 되네요. 참 그것도 가슴 아프다 그죠. 8812님 딸내미 데리고 같이 알바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처음 하는 알바인데 잘해줘서 고마워요. 돈도 벌어주고 고생한 우리 딸에게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뭔가 자녀가 우리 아이가 일을 해서 독립적으로 돈을 벌어올 때 진짜 확 컸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른이다 이런 생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따님 잘 키우셔서 이런 행복 하나하나 이제 받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2253님 집에 오는 길에 하늘이 예뻐서요 한참 쳐다봤네요. 보고 싶은 얼굴들이 여러 떠오르더라고요. 다들 잘 지내겠죠? 그래서 휘성의 I'm Missing You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해봅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빠르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일상 중에서 이렇게 하늘 바라보면서 그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는 이 시간도 덕분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들려드리겠고 이제 잠시 후에는 오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여러분들의 일상 메시지 혹은 사진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53님께서 청해 주신 휘성의 I'm Missing You 들려드릴 테니까 그리운 사람들 생각해 보시고요. 세븐의 와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6449님, 인디, 저 보리떼 태우느라 불장난했어요. 밤에 뭔 일 없겠죠? 보리떼 태우시는 사진도 보내주시면서 아이고 뭔가 사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쵸, 밤에 이제 뭐 주무시면서 뭔가 시원하다 하는 일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꿈꾸다가 갑자기 아우 시원하다 하면 이제 아차차 진짜 막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고생하셨어요. 김미소님, 평택 사는 유담맘입니다. 외벌이가 힘들다는 남편의 말에 남편 아르바이트를 도와주러 나왔어요. 하원하고 온 아이를 바로 차에 태워서 같이요. 계란찜에 삼겹살을 밥에 비벼서 차에서 식사 중인데 아이에게 미안하네요. 그래도 곧 좋은 날이 오겠죠? 하셨어요. 그렇네요. 하루하루 시간시간 정말 바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미소님과 예쁜 식구들인데, 그럼요, 좋은 날 올 거고요. 그래도 아이는 함께 하니까 행복해 할 겁니다. 우리 유담이가 맛있게 잘 먹으면 그것도 행복한 일이고요. 0553님, 저희 우편함에 무단 입주를 한 가족이 있어요. 바로 새. 이 보이는 건 넷이지만요, 다섯입니다. 부모 새들이 길 건너 울타리에 앉아서 철통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쑥쑥 크는 모습이 참 대견하네요. 와, 가깝게도 사진 찍어주셨어요. 우편함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법한 이 이쁜 어린 새들이 입을 벌리면서 어미새가 먹이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그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아이고 예뻐라.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면서도 막 그렇네요. 이소 과정을 이제 할 때쯤이면 이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라서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니까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슨 그 지역구별로 지역단체별로 그 야생동물 구조관리 뭐 이런 것도 뭐 문의하시면 괜찮다고 하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새들이 안전하게 잘 컸으면 좋겠네요. 0408님, 신당동 근처에서 외근이 끝나서 연애 때부터 단골이었던 즉석떡볶이를 포장해 갑니다. 결혼한 지 26년, 저랑 남편은 하루하루 늙어가는데요. 아니 근데 떡볶이 사장님은 그대로셔가지고 갈 때마다 놀라고 있어요. 뱀파이어인 줄. 사장님, 지금처럼 건강하세요. 저 오래오래 단골하고 싶어요. 와, 이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그 거점 있잖아요. 거기만 가면 그때 들었던 음악도 생각나고 그때 하늘과 날씨, 공기 냄새까지도 생각나는 그 장소가 하나둘씩 많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0408님 그 사랑 속에는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그리고 사장님께서 많이 웃으셨나 봐요. 웃는 얼굴은 많이 안 늙잖아. 그러니까 정말 반가운 사장님과 변함없는 그 맛을 또 이렇게 만나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모두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오늘의 장면에 이어서 빅나티의 정이라고 하자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3999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이렇게 하루의 다양한 순간을 함께 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오늘 소개된 귀한 분들께 선물 챙겨 드릴 겁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저 인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순간들, 스드인에게 자랑하고 싶거나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들을 텐데 나는 나님께서 인디 반가워요. 펄스에 난 얘기하고 너는 웃어주고 신청해봐요. 잘 듣다가 인디랑 함께 퇴근할게요 하셨거든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관계죠. 난 얘기하고

너는 웃어주고 너는 웃어주기만 하면 돼. 난 그럼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거. 웃기는 게 제일 좋으니까. 알겠지? 야, 이렇게 또 카리스마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예? 좋아요.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자, 나는 나님 들으시고요.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투투의 네가 내 것이 돼갈수록까지 듣고 옵니다. 끝.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에 오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틀 연달아서 신청곡 계속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3148님이 인디 반가워요.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실까 해서 적어봅니다. 인디가 틀어주는 음악 들으면서 운동을 하고 턴해서 집에 갑니다. 근데 요즘 로이킴 노래에 꽂혀서요. 재생 버튼 계속 반복 중이거든요. 혹시 오늘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고요. 그 다음날에 또 3148님이 또 인디 저 또 왔어요. 읽어줄 때까지 보내려고요. 운동하려고 이어폰 끼고 나갑니다.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요.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꼭꼭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래요. 다음 날에 이제 제목까지 적어주셨으니까 이제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랬네요. 바로 못 들려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아주 3148님 덕분에 좋은 노래, 예, 또 듣겠네요. 고맙습니다.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온다면, 이 노래가 그렇게 좋답니다. 예, 누가 그랬냐고요? 예, 3148님이. 자,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8시를 향해 가지만 도로 곳곳으로 여전히 정체 구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에서 성동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잠실철교에서 올림픽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서하남 진출로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고요. 판교에서 이산 쪽은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 사이로 8km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 무한한 시간 속에서 당신과 같은 시간, 같은 행성 위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저서 코스모스 속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에 떠있는 푸른 점에 불과하죠. 우주의 나이를 1년짜리 달력으로 압축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고작 몇 초에 그칩니다. 이토록 작은 존재인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 확률로 환산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니까요. 칼 세이건은 또 다른 저서 컨택트를 통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우주의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우주가 허락한 기적 같은 인연들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존 폴 영 러브 이즈 인 더 에어. 예,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18일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벽돌체계의 대명사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끝까지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힘듭니다. 예, 이 코스모스 끝까지 읽으셨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의미나 맥락을 좀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읽으신 분이냐 아니면 그냥 글자만 읽으신 분이냐 글자만 읽고 와 읽어내는 것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예.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탐구한 작품이죠. 예, 이게 단순한 과학서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대한 예, 또 어떤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으로 칼 세이건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 이렇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 창백한 푸른 점에서 인간이라는 기적이 태어났으니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인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 지구를 지켜나가야 한다. 예. 책의 내용만 보면 뭐랄까요? 진짜 푸른 점에 불과한 지구. 예. 그리고 지구의 나이 정말 몇 초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푸른 점에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적과도 같은 것. 예. 그 기적은 어디에서 유래를 했을까? 예, 결국에는 사랑 때문이다. 예,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걸 파고들기 시작하면 예, 그 아마 정말 그 진짜 당대의 아주 예, 걸출한 철학서들, 철학자들의 말을 다 이렇게 동원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뭐 보신 분들의 결론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다 다를 수 있으나 그 중심은 사랑이죠. 예, 결국엔 사랑. 자, 이 푸른 점 위에서 사랑하는 동행들에게 조금 더 다정한 마음을 건네 보시죠. 예, 그리고 내일 예, 우리 축구팀에게는 더 다정한 마음을 팍팍 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9시잖아요.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멕시코전. 예, 빨간 티가 보이시죠? 예, 대한민국을 예 하나로 예 월드컵은 아씨 안 보이시 KBS.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풀로 다 소개를 해드려야지. 예, 그쵸? 예, 좀 분위기를 좀, 뭐 전야잖아요. 예, 전야니까. 예, 분위기를 조금, 올려보기 위해서 저도 입어봤습니다. 근데 앞에 저기, 우리 인디는 녹음이네요. 예. 이 사람은 왜 녹음을 한 거야? 이런 날 생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제가 따져볼게요.

0: 아, 박가연 씨가 아, 오늘 꿈디 패션이 7080 같아요.
1: 아, 제가 뒤 저기 아니 이 그 붉은 티셔츠를 입었는데 박수희 작가가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하는 거야. 야, 진짜 안 받는다. 어떻게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어? 또 거짓말을 못해요, 저 친구가. 그래가지고 아, 나 진짜 안 받지. 어, 빨간색이 진짜 안 받아요, 저. 예. 이거 빨간 거 나름이에요. 근데 이 색깔은 더 안 받네. 뭐 무슨 상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예, 청 자켓을 이렇게 걸쳤더니 진짜 복학생 같은 거예요. 예,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복학생. 조혜영 씨, 복학생 오빠 같아요. 촌스러운데 멋지시네요.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봐요. 이미 알고 있죠. 예, 조혜영 씨는 저한테 콩깍지가 지금 이미 씌워 계신 분이잖아요. 아, 그리고 남혜연 씨, 백촌 오빠도 레드티. 아, 그러셨어요? 어, 다 같이 그렇게 입고자 했나봐요. 김민지 씨, 아, 그래서 내일 멕시코전 스코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무승부. 아, 저는요. 저는 2대 0 아니면 3대 1 예상합니다. 예. 우리가 이기는 걸로. 어. 예. 왜 갸우뚱하십니까? 예, 정일섭 씨는 왜 욕 먹어요? 왜 2대 0 3대 1이 어때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이왕 이길 거면은 예, 확 예, 이겨 주는 게 좋죠. 어. 자, 정경화 씨가 아, 축구공 선물 주면은 좋겠네요. 아, 축구공 비싸요. 축구공 생각보다 비쌉니다. 아, 내일 축구 9시가 아니고 10시예요 라고 하셨으나 방송은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예열을 하셔야죠. 본방 말고. 자, 목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1부 시작했습니다. 생방 보러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깨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Brother and Brother, If You Did Not Exist. 030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고등 시절 우연히 듣고 광팬이 되어버린 곡입니다. 꼭 듣고 싶어요. 잘생긴 상호님. 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8일 목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가연 씨가 내일 멕시코 학교는 경기 날이라 응원하라고 휴교한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이라 그런 게 아니라 교사라 쉬고 싶어서 그래요. 멕시코 열기 대단하던데요, 진짜? 와, 아니 일단 월드컵 개최국이니까 뭐 그런 열기도 있긴 하겠지만 와, 우리 선수들에 대한 그 관심과 열기가 장난 아니에요. 특히 손흥민 선수, 예, 거의 뭐 국빈급이더라고요. 국빈급 대접을 예, 봤던데요. 예. 내일 아주 시원하게 이겨도 되겠어요, 우리가. 예. 아니 그리고 보니까 핵심 수비수가 지금 결장을 해서 이 기회를 지금 잘 살려야 된다라는 예.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 휴교. 예. 아니 뭐 휴교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학생들. 궁금해하니까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점심시간 전에는 끝나겠지만 예. 12시 예, 정오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예, 끝나겠지만 이게 궁금해서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될까? 예. 그건 아마 학교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시지 않을까? 예, 쉽습니다. 그럼 이때 좀 쉬세요. 1052님 전북 장수인데요. 의성군과 장수군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로 내일 장수 개북면 참샘골 체육관에서 합동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와. 예. 내일 광화문에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운집을 할까요. 예. 자, 기대가 됩니다. 예, 8266님.

네, 등요군 천밀밀 예, 들었고요. 그 전에는 8266님이 신청하신 진추와 아비 원 서머 나잇이었습니다. 김혜정 씨, 내일 축구할 때 치킨 못 먹으니까 밤에 미리 먹는다고 동생이 치킨을 사왔어요. 치킨 먹는 김에 응원까지 미리 해야겠다면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아무튼 미리 응원까지 했으니 내일 제발 이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야로 아마 네. 붉은 티에다가 치킨 드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더우니까 예, 밖에 계신 분들 많으시겠죠. 민정원 씨, 저희는 내일 옆 사무실과 같이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는 우리 부서, 토스트는 옆팀 팀장님이 쏘시기로 하셨는데 팀장님이 아무래도 낚이신 것 같아요. 예, 저희 부서는 11명이고 옆 부서는 6명인데 그렇죠. 어떤 데는 커피가 더 비싸요. 아이 뭐 이럴 때 또 저기 함께 시간 같이 하는 거죠. 예. 백상진 씨, 오늘은 부산 출장 중입니다. 저녁밥상 사진도 찍어보네요. 드림밥 BGM으로 두고 신나게 먹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숙소 체크아웃 전에 모여서 조식 시켜 먹으며 축구 보기로 했습니다. 예. 아 오늘도 부산 가셨으니까 회 드시는구나. 예. 지난번에도 회 사진을 찍으셔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예. 어 좋은 직장 다니십니다. 백상진 씨. 예. 저도 이렇게 회 많이 먹는 출장 다니는 회사 다니고 싶네요. 예. 맛있게 드세요. 자, 라이베이의 노래 들을까요? Bewitched.

Machine Gun Kelly, Bad Things. 238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저 Machine Gun Kelly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글쎄 드디어 8월에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온다네요. 꼭 갈 거예요. 드림팝에서 Machine Gun Kelly 노래 나오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8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705님, 예, 기브온의 Like I Want You, 예, 들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처음으로 보컬 레슨을 받아봤는데요. 보컬 MBTI라는 게 있더라고요. 성격 MBTI랑 다르게 ISFJ가 나왔는데 R&B와 발라드에 어울리는 음색이래요. 요즘 R&B에 완전 꽂혀서 무한반복 중인데 이거 불러주는 남자 있으면 사랑할 거예요. 네. 잠깐만. ISFJ가 우리 정일섭 PD 아닌가? 맞죠? 예. 네. 그쵸? 예. 네. R&B와 발라드에 특화된 PD. 여기로 오세요. 한 소절. 어, 아니 뭐 보컬이건 뭐 그냥이건 뭐 일단 같잖아. 같은 게 어디야. ISFJ를 많이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 청해 주신 곡 듣죠. Give on, Like I Want You, 그리고 We Can't Die For You.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8760님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가요 퀴즈입니다. 가수 송창식과 디바의 대표곡 중에는 같은 제목의 노래가 하나 있죠. 그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 핸섬 보이 모델링 스쿨 The World's Gone Mad를 잘 들어보세요. 시작부터 제목을 냅다 알려줍니다.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왜 불러, 2번 고래사냥, 3번 업앤다운.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오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핸섬 보이 모델링 스쿨의 The World's Gone Mad 였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1번 외불러입니다. 외불러. 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Nelly Furtado, I'm Like a Bird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둠이 내린 도로 위 곳곳에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5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북천안에서 천안까지 작업으로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후 옥천 1터널 부근과 남구미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 일대와 송악 부근으로 작업 중이고요. 포승분기점에는 장애물 처리하면서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반대 목포 쪽도 매송휴게소와 또 고인돌 휴게소 일대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천방향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와 덕평휴게소 이후 용인휴게소에서 각각 작업으로 차로가 좁아지고요. 남해고속도로는 섬진강에서 하동 사이 양방향으로 작업 중이고 또 김해터널 안으로도 작업하면서 2개 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한

0: 사랑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1: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Third Eye Blind, Semi-Charmed Life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까 그 1부에서 예, 보컬 MBTI 얘기하면서 정혜수 PD가 ISFJ라고 했더니 그 뒤에 이소영 씨가 정일서 PD는 솔로예요? 그래서 물어봐. 뭔 소리냐요? 아니 모르잖아. 솔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9716님 건강검진 이틀 전 샐러드, 사과, 고구마, 계란 등등 예, 많이 먹으니까 밥 먹는 것만큼 배부르네요. 빨리 끝내고 불량한 음식들 먹고 싶습니다. 예. 이분 또 벼락치기 하시네. 이분 참 아니 이틀 전에 이렇게 하신다고 뭐 지표가 달라져요 많이? 아 그런가? 어 운동도 좀 하셨습니까? 운동은 좀 그 전부터 하셔야 되는데. 예. 조성우 씨, 여기 경기도 수원인데요. 헬스장 먹취로 인해서 피해자 500명 발생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사람들 난리 났더군요. 예, 이거 어쩐대요. 제 지인도 돈 날렸어요. 아이고. 예. 이래서 이게 한꺼번에 왜 보증금이나 왜 1년치를 막 내놓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아, 그러니까 1년치를 왜 이렇게 1년치를 끊으면은 좀 저렴하게 해준다는 곳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워낙 뭐 요즘 헬스장도 많고 경기가 또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어, 한번 한 달 정도 해 보시고 예, 돈을 좀 내시더라도 한 달 정도 좀 해 보시고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아니다 좀 싸다 싶으면 예. 그만 두셔야죠. 어. 아, 그러시군요. 500명, 어휴. 예, 500명 많은데요. 2945님, 저녁마다 한강에 러닝하러 나가는데 꼭 아는 분을 만나네요. 아는 척을 하기도, 그렇다고 또 안 하기도 어색한, 뭐 그런 상황 뭔지 아시나요? 라디오 들으며 러닝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또 그분 마주칠까봐 못 나가겠어요. 이거 트라우마 생기셨네, 이분. 저도 한창 뭐 거의 매일 뛰다시피 할 때는요, 항상 그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외국인을 만난 거예요. 예. 거의 그 한 달을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엄지척을 하면서 이렇게 가요. 엄지척을 하면서.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쌍 엄지척을 이렇게 쌍따봉으로 달려주고, 예, 이렇게 갔는데 이제 매일 오, 약간 거의 매일 마주치다시피 하니까 왠지 제가 어, 멈춰 세워서 말을 한마디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어요. 뭐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안 뛰다 보니까 이분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저기 좀 뜸하게 나가보세요. 예, 아니면 시간대를 조금 한 뭐 예를 들면 뭐 한 30분 뭐 일찍이나 늦게 이렇게 나가신다던가 이렇게 하면 뭐 마주칠 일이 없으시겠죠. 네. 그래도 만약에 마주치신다면 뭐 그건 인연이지. 뭐 친구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인연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

0: 있지 않을까요?
1: 조심스럽게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신지. 아,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고요. 아,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5: 토익은 해커스.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파.

익스트림 Get the Funk Out 들었습니다. 이정규 씨 루마니아 출장 중 잘 듣겠습니다. 이 곡 오랜만에 듣네요. 아 루마니아 예 동유럽 출장 중이시구나.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스톡홀름이라고 닉네임을 적어오신 거 보니까 스웨덴에 계신 분 같아요. 예, 왠지 예. 적어주시는 내용도 그렇고 국내에 계시지는 않은 듯합니다. 5663님 오늘 진짜 덥던데요. 헬스장도 더울 것 같아서 운동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막상 가니까 더워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헬스장은 운동하는 사람들 위해서 일부러 에어컨 안 튼대요. 나는 시원해야 운동이 더 잘 되는데 유유 소심해서 말은 못하고 땀 냄새 맡으면서 우울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워야죠. 와, 그 운동하는데 그 열기가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리고 만약에 뭐 지하에 있으면 이게 환기도 좀 잘 안 될 텐데, 냄새도 그렇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헬스장 비용에 전기세도 분명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거 큰일 나요 잘못하면. 예, 좀 몸 약하신 분들은 저 온열질환 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아주 뭐 이렇게 시원할 정도로는 아니어도 이게 약간 살짝은 좀 틀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유경 씨 직장 사람들 깨톡 프사는 잘 안 보는 편인데 어제 우연히 과장님 프사를 보게 됐어요. 무려 상의 탈의 바프 사진. 이달 말에 정년퇴직하시는데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해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진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요. 그 사진 찍기 뭐 한 2, 3일 전부터는 아예 수분 섭취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근육의 어떤 잔근육이 이렇게 잘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하시려고요? 황규경 씨도. 노래 두 곡 이어가겠습니다. 예, 장훈진 씨가 신청하신 아이언 마이든 The Trooper 그리고 Judas Priest Breaking the Law.

Judas Priest, Breaking the Law, 그리고 장훈준 씨가 신청하신 Iron Maiden, The Trooper 두 곡이었습니다. 8745님, 햇빛이 강해서 버킷햇을 하나 샀어요. 모자를 쓰고 여보다 어때? 했더니 그냥 할머니 같아. 네, 이러네요. 아, 진짜 주먹이 운다. 저도 좀 울었어요, 주먹이. 아니 굳이 이 상황에서 팩폭을 날리, 아니 그 팩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버킷햇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잘 안 어울려요. 예. 이게 모자라는 것 자체가 동양인들한테는 이게 잘 안 어울려요. 예. 그 캡도 그렇고 이게 두상이 좀 다르거든요. 아, 참. 주먹이 그냥 우는 대로 놔두신 거죠? 예. 예.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송보라 씨, 먹을 수 있는 나물이 420여 종이나 되는 거 아세요? 오늘 나물 관련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익숙하고 늘 가까이 있는 듯하지만 의외로 몇 가지 소개가 안 되고 있고 소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역사의 산물인 나물 좀 더 챙겨 먹고 아껴요. 예. 저 나물 진짜 좋아하는데 매일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채취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많이 되는 것들은 일단 저렴하고 나물이 그렇게 저렴한 것 같진 않아요. 예전보다는. 예. 많이 채취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저것 뭐 와 420여 종이요? 와 진짜 많은데요? 송보라 씨한테도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씨, 저는 개인적으로 말 많은 남자가 싫습니다. 예, 제 남편이 말이 좀 많거든요. 말이 좀 많으면 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뭐 하지 않아야 될 말들도 나오게 되고 예. 신청곡이 참 의미심장하네요. 예, 레이디오헤드의 Fake Plastic Trees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좀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삶이잖아.

약간 그런 이제 비유적인 그 뜻도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자 신청하신 Radiohead Fake Plastic Trees.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나이트폴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8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박양규 씨, 일본 출장 와 있습니다. 라디오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여긴 날씨가 덥다 보니 더우 너무 지치네요. 방에서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아,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쿄는 진짜 덥습니다. 예, 이맘때. 아, 나가지만 그래도 좀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밤에는. 자,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이홍식 씨가 신청하신 Nat King Cole, Smile, 그리고 Man Monroe, Love is a Many Splendor, The Thing.

이계희 씨가 연말 같은 분위기가 좋대요. 약간 그렇기도 하네요. 이용식 씨가 신청하신 Nat King Cole Smile 그리고 Man Mono Love Is So Many Splendor The Thing 이었습니다. Stella Cole Till There Was You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뭐니 해도.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1: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목요일 밤 끝곡, 예, 마이아 블락단 타코 예스티파 볼리오 아누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

우리가 실망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는요,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화가 나거나 절망적인 감정이 밀려드는 이유도 뭔가를 기대하고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대신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에겐 아무런 감정의 동요조차 생기지 않겠죠?

살아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살아갈 욕심이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감정들이 생기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뒤엉켜 찾아오는 여러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마주 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요령도 점점 생기겠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Still Away 박지윤의 노래 7779님이 신청곡이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첫 곡이었어요.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실망도 하고 속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받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리창을 깨는 사람은 유리창을 닦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리창을 닦지조차 않는 사람은 유리창 깰 일도 없다는 거죠. 무의욕을 갖는 것보다는 의욕을 가지면서 살아서 그 살아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대처하는 법 배우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영철님, 고된 하루 마치고 퇴근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마무리만큼은 즐겁게 하고 싶어요.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고생하시면서 보낸 모든 밤그대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보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 속에 또 얼마나 많은 디테일들과 또 속상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그 하루를 마쳤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 기특한 것 같아요. 0988님,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퇴근해요. 그래도 오늘은 좀 한가해서 좋네요. 오늘 저 생일인데 알바라니. 생일 축하해 주시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0988님, 진짜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생일이라고 막 무슨 꽃다발이 막 찾아오고 엄청 큰 파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또 원래대로 일하고 만나던 사람 만나고 큰 이벤트 없이 지나가도 그래도 내가 태어난 날은 내가 특별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압니다. 축하해 드릴게요. 공지사항 있습니다. 2026년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께 잠깐의 정리정돈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밤그대에서 2026년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준비했습니다. 상반기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나의 심경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뭐였는지, 내가 가장 잘한 건 뭔지, 반대로 후회되는 건 뭔지 알려주세요. 또 남은 2026년 하반기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이런 일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도 같이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시원달달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베이비복스의 킬러, 핑클의 나우 앞서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956님, 요즘 저녁마다 남편과 빨래방에 가고 있어요. 저녁 먹고 운동 나가면서 겨울 카페트, 겨울 이불들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세탁기 돌려놓고 그 근처 운동 갔다가 건조까지 깨끗하게 해서 옵니다. 나이 드니 말 잘 들어주는 남편 너무 이뻐 보이네요. 이게 참 나이 들수록 사이가 좋아지시는 부부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더 자상해지시는 남편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약간 완벽한 코스인데요. 운동 가면서 세탁기 돌렸다가 건조까지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다니. 7486님, 혹시 애기 똥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있는데 오늘 제가 그늘진 산길에 홀로 피어있는 애기 똥풀 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별걸 다 안다 그래서 괜히 우쭐했어요. 전 걷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자세히 봐야 보인다는 들꽃들 감상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맞아요. 들꽃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살펴봐야 또 잘 보이는 만큼 참 은은하고 작지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소박한 아름다움이 오래오래 매력이 있고 또 사랑스러워요. 애기 똥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자시네요. 7486님. 7057님. 남편이랑 복잡한 서류 더미가 쌓여있던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잊고 있던 상품권 한 장이 발견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아버지가 울고 계신다. 그제야 새삼 깨닫는다. 우리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걸. 할아버지의 장례식장. 슬픔에 잠겨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내내 마음이 아릿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 감정이 왜 아버지를 통해 표현되니 낯설게 느껴졌을까? 가만 생각해보니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 안 하시는 분이라 더 그랬던 것 같다. 내가 본 아버지는 매 순간 무덤덤 하셨다. 물론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나이쯤이었을 젊은 시절엔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다. 특히나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온 날에는 아버지가 당신의 까끌까끌한 수염을 자고 있는 나와 여동생 얼굴에 부비시며 개구지게 웃으시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다.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의 무뚝뚝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나는 마음과는 다르게 아버지와 점점 더 멀어졌다. 한참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던 시절, 나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화를 내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도 같다.

최근 며칠 슬픔에 잠긴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다. 내가 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는 나와 아버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손주인 나를 대할 땐 한없이 다정하시던 할아버지도 아버지와는 대면대면한 편이었는데 두 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두 분이 어떤 시간을 함께 통과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를 대입해 생각해보니 아버지에게 지금 남은 감정들은 아마도 후회가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을 해본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내내 아버지가 신고 다니신 낡은 구두가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저걸 여태 신고 다니셨구나. 내가 취직하고 첫 월급으로 사다 드린 그 구두를 아버지는 왜 쉽게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나 소중한 순간에 꺼내 신으셨을까? 아마도 아버지가 아낀 것은 신발이 아니라 마음이었겠지. 내 마음대로 추측을 해보면서 아버지께 새 구두 한 켤레를 사드려야겠다 생각했다. 후회라는 마음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허니패밀리의 남자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부모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문득문득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요. 마음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마음을 표현해야 후회가 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꼭 새 구두 사러 가면서 다정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노라조의 형 6691님 신청곡입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5210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노라조의 형이었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4283님 입사한 지 어느덧 세 달이 다 돼가요. 처음엔 몸이 안 좋아서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월급 두 번 타고 나니까 이제 다닐만 하네요. 네, 이런 걸 금융치료라고도 하더라고요.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적응이라는 걸 우리 몸이 하니까요. 부디 잘 적응하셔서 퇴사를 고민하지 않고도 즐겁게 다니면서 월급을 타셨으면 좋겠어요. 강향숙님, 전에 다니던 회사가 월급이 밀려서 퇴사하고 이직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취업 정말 힘드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력서 넣는 중인데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쉬겠어 생각하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조급해집니다. 아, 재취업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들 회사를 안 나가나 봐요. 네, 아까 4284님처럼 이제 월급 받으면 마비가 돼가지고 회사를 안 그만두니까 이런 걸까요? 김현철의 거짓말도 보여요? 들려드립니다.

0: 제로 위제로 과식게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정의 거짓말처럼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DJ DOC의 여름 이야기로 유지원의 바무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마음에 남을 좋은 문장들과 편안한 음악들로 꽉 채운 시간, 오늘의 밑줄 2부에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문차일드는 2000년에 4인 밴드로 데뷔했고요. 이후 2002년에는 MC 더 맥스로 팀 이름을 바꿔 3인조 밴드로 활동했습니다. 이 노래는 2000년 발매된 문차일드의 정규 1집 수록곡이고요. 작사는 강은경, 작곡은 윤일상이 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새하얀 모래 위에 쓸쓸히 새겨놓은 그녀의 이름. 내일이면 모든 흔적 없이 지워지고

Extreme.

비극을 겪은 후 사랑을 믿지 않게 되지만 자신에겐 없는 강한 삶의 의지를 가진 유길체를 보고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는 이장현과 정혼자인 남현준의 마음에 품은 채 자기도 모르게 이장현에게 자꾸만 마음이 기울어지는 유길체가 주인공입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난 그저 연모하는 이와 더불어 봄에는 꽃 구경하고 여름엔 냇물에 발 담그고 가을에 담긴 머루주를 겨울에 꺼내 마시면서 함께 늙어가길 바랄 뿐인데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브랜드 디렉터가 털어놓는 가장 솔직한 고백, 문예진의 완벽보다 완결 중 한 구절입니다. 기록은 단순히 과거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원을 현재로 불러와 다시 숨쉬게 하는 과정이 된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문찰디의 태양은 가득히, 유엔의 파도, 쿨의 해변의 여인이었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연인 OST에서 양요섭의 연모, 배가의 안녕 또 안녕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전해드렸고요.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김광진의 편지, 김범수의 끝사랑,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김영란님 신청곡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제이의 빛이에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나라의 선수들이 치열한 예선전을 치르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내일 드디어 2차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홈팀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와 만나야 합니다. 멕시코는 지금 2002년 우리처럼 응원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내일 있을 한국전을 위해 휴교령까지 내렸다고 하죠. 응원의 모든 걸 쏟아부을 예정이래요. 자신감 하면 대한민국도 빠지지 않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어떠한 이변과 기적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도 같이 뜨겁게 응원해봐야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세븐의 열정,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대한민국의 2차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 차례가 또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참가국이 48개국이에요. 경기장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듯합니다. 한국은 멕시코와 붙게 됩니다. 멕시코는 지금요 응원 열기가 아주 뜨겁대요. 우리가 유독 조별 예선 2차전에 약하다는 그런 징크스가 있기는 한데 올해 월드컵은 대이변이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이따 같이 응원

0: 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영님, 내일 축구 경기 보며 먹으려고 갈비찜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경기가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부터 갈비찜 드실 계획이에요. 그리고 박재미님, 우리 선수들 아말다말 하세요? 아말다말이 뭐야?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알았어 이걸 빨리 눈치를 못 채웠고 미안하네요. 아말다말 우리 선수들 파이팅 이라고 박재민님 보내주셨습니다. 시작부터 우리 재민님이 저 이번을 웃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하프타임 때 플래시몸으로 우리 강남스타일 춘대요. 콩디 멕시코 팬들과 다 함께 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하프타임 때? 안병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경님, 겉만은 저는 조마조마해서 축구는 못 볼 듯합니다. 이 정도로 심장이 마구마구 뛰시나 봐요. 조마조마해. 경기 끝난 후 좋은 소식으로 하이라이트나 뉴스를 볼 겁니다. 벌써 긴장됩니다. 라이브를 보통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복경님은 조마조마해서 라이브를 볼 수가 없나 봐요. 이 하이라이트로 또 뉴스로 접할 거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저는 내일 응원하기 위해 회사 월차를 냈습니다. 7035님 보내주셨어요. 축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중입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하루 보내고 계세요? 지금 밖이라면 어디 가는 길이세요?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까요? 궁금합니다. 소개된 분들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의 호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6064님 콩디 출첵합니다. 여기는 경산입니다. 경산에서 문자 주셨어요. 경산은 오늘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덥네요. 저 지금 녹아내려요 콩디 하셨습니다. 6064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나 봐요. 아 근데 진짜 덥긴 덥더라고요. 이윤태님 택시기사인데요. 오늘 40주년 결혼기념일이라서 저녁에 아내 모시고 초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축하 부탁드립니다. 어우 아내 모시고 오늘 저녁은 초밥 드실 예정이신가 봐요. 저 이번도 40주년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윤태님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고로 쭉쭉 행복한 길 꽃길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김경수님 문자 좀 보겠습니다. 콩디가 오늘 두 건 쓴다. 아니다. 후드 점퍼다. 내기 했는데 아무것도 안 쓰셨네요. 아 어쩐지 오늘 두 건을 좀 쓰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이 색이랑 좀 어울릴만한 두 건을 반다나를 찾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안 해야지 하고 내팽개치고 나왔는데 아 오늘 뭐 후드를 옷을 입던 두 건을 쓰던 아유 하나 할 걸 그랬네. 김경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마나79님 뽀니언니 저는 반반차 쓰고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가요. 출근했다가 가려니 느낌이 이상하지만 너무 신나네요. 장마 시작이라서 슬프지만 그래도 즐거운 여행 다녀올게요. 여행 가시는구나. 반반차 쓰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힐링하고 오세요. 0321님 10살 아들이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말에 이 날씨에 불 앞에서 삼겹살 굽고 있습니다. 아들이 왕이에요. 반에서 키번호가 1번이라 걱정인데 키 크려고 그러는 거겠죠? 땀 흘리고 고기 구워서 맛나게 먹고 쑥쑥 크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이었어요. 키 작은 걸로. 아주 까맣고 작은 애가 학교에 왔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붙여진 별명이 까만콩입니다. 작고 까맣다고. 근데 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여름방학 때인가 가을 아, 겨울방학 때인가 그때 12cm 컸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 얘는 왜 이렇게 키가 조금 더 크면 너무 좋겠는데 했었는데 그 다행히도 168이에요. 늦게 컸죠. 저도 열심히 잘 먹고 그러면 많이 많이 클 거예요. 0321님 보내주셨습니다. 4566님 카페 앉아서 공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라라랜드 듣는데 공부가 돼? 이 시간에도 카페에 사람이 진짜 많네요. 콩디. 콩디는 라떼파인가요? 아아파인가요? 두 개 다 아니네요. 저는 뜨아파입니다. 뜨아파. 하다파입니다. 하다파. 여기에서 이정현의 그 누구보다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본다방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고요. 이정연의 그 누구보다 더 듣고 왔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이 두 분입니다. 6064 분이고 그리고 한 분은 0547님이에요. 6064님의 문자는 전해드렸고 경산에서 출첵하신 분. 그리고 0547님 콩디 목소리가 쏙쏙 잘 들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1등 하고 싶어 문자합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6064님 그리고 0547님 두 분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7님 아유 태양이 이글이글해 더워요. 콩디 더위에 지치지 마세요. 언제나 청량하고 상큼하세요 하셨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지환님 새싹이십니다. 지금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콩디님 매일 퇴근하면서 듣는 애청자입니다. 다음 주 22일은요 저희 자녀 중 둘째가 공군에 입대합니다. 3대가 국방의 의무를 잘 마무리하게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어우, 응원해 드려야죠. 우리 최재환님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이 아주 멋지시네요. 그리고 김혜숙님 또 새싹이십니다. 콩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니 가슴이 떨리며 흥분됩니다. 우째요? 읽어주신다고요? 와 감사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우리 김혜숙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아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 어릴 때 그때는 국민학교 정교 부회장이던 셋째 딸을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요. 1980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에는 롱 부츠에 모직 투피스를 입으신 멋쟁이 우리 엄마가 보입니다. 그 셋째 딸이 어느덧 66세가 되고 교육에 열의가 많으셨던 우리 아버지 세 딸 모두 교직에 발을 딛게 하시고 큰언니는 말 그대로 현모양처로 모범적인 자녀로 성장시키시더니 천국으로 앞서가시고 이제 홀로 계신 엄마, 우리 엄마 그래도 혼자 힘으로 잘 지내는 거 보면서 늘 감사할 뿐입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세 딸들과 소중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세요. 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으시다고 장문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훈훈하죠? 김혜숙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학학원인데 학생들이 왜 다 지각이

오후 저녁까지 강보혜님이 보내주셨고 5809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문자를 처음 보냅니다. 어제 임태기 두 줄 확인하고 지금 산부인과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둘째인데 설레기도 하면서 떨리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콩디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우 축하해 드려야죠.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이님 반갑습니다. 여름을 기다리는 1인인데 올해 여름은 반갑지가 않네요. 우리 둘째 아들 현수가 다음 주 월요일에 논산훈련소로 입대합니다. 너무 더우면 힘들 텐데 걱정이 되지만 잘해내겠죠? 암요. 믿어봅니다. 늘 제 청춘 시절 노래를 들려주어서 잘 듣고 있다고 우리 제이님 또 문자 라라랜드 앞으로 노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재래시장입니다. 반찬 가게를 하는데요. 주방 언니들도 판매하는 언니들도 너무 더워서 지치지만 라라랜드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춤추며 장사합니다. 9156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도 정말 활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활짝활짝 행복한 그런 웃음을 지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유나의 혜성,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이렇게 두 곡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죠.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뮤직 is magic.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우리가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OPPA의 애국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요. 대한민국과 멕시코전이 있습니다.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르게 되죠. 이번 월드컵은 KBS에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지 홈팀 멕시코와 붙게 될 우리나라 선수들을 미리 응원해 볼까 합니다. 선수들에게 띄우는 응원곡 대환영이고요. 응원의 메시지 좋고 또 내가 예측하는 스코어 좋습니다. 누가 골을 넣을 것 같은지 어떤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지 내 경기를 어디서 누구와 볼 건지 등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2대1을 마치신 분이 계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과연 이번에도 여러분의 예측이 맞을지 한번 볼게요. 맞다면 예측에 성공한 분들 중에 따로 뽑아서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OPPA의 애국심, 오늘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뮤직!

OPPA의 애국심 듣고 왔습니다. 김대현님, 저희 집도 월드컵은 KBS입니다. 히히히. 내일은 소니가 한 골 넣을 것 같아요. 2-1 한국 승 가자 하셨습니다. 강은옥님, 내일 멕시코전 너무 기대됩니다. 2-1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하셨습니다. 이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코어 맞추기 해본다고 했어요. 예측에 성공한 분들 따로 뽑아서 선물 드릴 겁니다. 전라영님, 사장님의 배려로 전 직원들 하던 일 멈추고 같이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다치지 말고 파이팅. 손흥민 선수 골 넣어서 1-1 무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박문진님은 한국 멕시코 2-2 비긴다에 걸어볼게요. 이 또 홈팀이기도 하죠 멕시코. 그래서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1-1 비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겼으면 좋겠죠. 근데 멕시코가 또 만만치 않고 홈팀이라 그래서 소심하게 1-1 김응성님 2-1 전반에 한 골 먹히고 후반에 손흥민 동점골, 황인범 역전골 승. 이렇게 시나리오가 써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정오영님 1-1로 비길 것 같습니다. 이기면 좋지만 그러니까요. 멕시코의 홈터세 어려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조혜숙님 축구 보려고 내일 휴가 냈습니다. 남편이랑 붉은 악마로 신나게 응원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고 6670님 저는 내일 근무 시간이라 못 봅니다. 라디오도 못 듣고 폰도 못 보고 축구 보고 싶다 정말. 그래도 축구 중계는 KBS입니다 하셨어요. 내일 휴가 쓰고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치킨 시켜 먹으면서 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밤 시간대였으면 얼마나 분위기 짱일까요? 강하루님 아침부터 치맥할 생각에 치맥할 생각에 우리나라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1-0으로 이길 것 같아요 하셨고 정영현님 우리 선수들 내일 개최국인 멕시코와 쉽지 않은 승부를 펼쳐주겠지만 그저 다치지 않고 무사히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1-0으로 힘겹게 이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 뒤에 웃음을 달아주셨어요. 김준모님 내일 2차전 멕시코 선수의 반칙으로 페널티킥 이강인 선수가 골 넣고 손흥민의 프리킥으로 한 골 더 추가해서 2-0으로 이깁니다. 아 이깁니다. 고유나님 싸이의 We are the one 듣고파요. 역시 공중파 중계가 있어야 월드컵 하는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TV 앞 오가며 보려고 합니다. 멕시코전 2-0 점쳐봅니다. 방성경님은 1-1 비긴다에 한 표. 내일 치킨집 하는 친구와 오전부터 가게로 가서 치킨 먹으며 응원할 겁니다 하셨어요. 고유나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싸이의 We are the one 듣고요. 계속해서 뮤직 매직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뮤직 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도아님이 콩디 뭘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하셨어요. 여기가 채팅창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눈에 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살짝 편집해서 이렇게 다 적어놓고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적는 겁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적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강도환님. 그리고 3400님. 한국대 멕시코 축구 결과 예측 1-1. 그리고 한경화님은 김민재 선수 응원합니다. 뚝심 있는 수비로 1-0으로 대한민국 승리 가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효숙님 2-1로 질 것 같아요. 뭐 뇌피셜이고 예측이니까 뭐 질 수도 있고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이기면 좋지만 질 수도 있다. 이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김경민님 1-0으로 승리하여 치킨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그 6670님은 저는 한국이 3-2로 이길 듯요. 선물 당첨. 그리고 마음은 2-1 승. 손흥민 한 골. 이강인 한 골. 7035님도 의견을 보태주셨고 박희정님도 2-1 승리 예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선아님 여기는 치킨 가게인데요. 불티나겠습니다. 요즘 내일은 9시부터 문 열고 장사하려고 합니다. 손님들 모아서 같이 응원할 겁니다. 치즈볼 서비스로 나갑니다. 또 이벤트가 있군요. 때가 때이니만큼. 유소희님 대한민국 2-1로 이겨요. 이겨요. 내일 병원 진료가 있어서 의사쌤하고 응원할 겁니다. 대한민국 승리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누님은 내일 어디서 응원할 거예요? 라고 7035님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유용하겠대.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7035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이날이 걸릴 줄 모르고 내일 오전에 일찍부터 건강검진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진료 받으면서 건강검진하면서 아마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님, 저는 내일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보려고 하는데 가끔씩 소리 지를 것 같아서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합니다. 잘 볼 수 있겠죠? 하셨어요.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0: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1-0 점쳐본다고 하셨습니다. 나혜유님, 내일 1-0으로 이길 거예요. 저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김밥이랑 컵라면 같이 먹으면서 회사 지하에 있는 커다란 이동식 TV로 응원하면서 점심시간 보낼 겁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최종현님은 2-2 무승부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간절히 승리하길 기대해봅니다. 박지숙님, 3-1 대한민국 승리입니다. 골 많이 나와 재미나는 경기 예상됩니다.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선수 골 넣어주세요. 파이팅 하셨고 2333님, 콩디, 저희 회사는 창원에 있는 육가공 회사예요. 항상 콩디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 회사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10시부터 축구 응원을 하라는 대표님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최고죠.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고 그리고 3506님 지금 청주 가는 길에 라라랜드 듣고 계시대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우리 며느님 둘째 쌍둥이가 오늘 탄생했습니다. 아들 부자 삼형제랍니다. 며느님이 애국자 맞으시네요.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3506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다. 이번 월드컵은 무승부가 많아요. 브라질,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까 골키퍼 선방도 있었고 다 강팀인데 약팀들하고 다 무승부였습니다. 우리도 무승부 혹은 승리 가능합니다. 8472님 멕시코와는 1-1 비기고 남아공 3-0 이기고 조 1위로 올라갑니다. 남아공까지. 6765님 제가 체코전 2-1 맞췄습니다. 맞췄어. 멕시코전은 1-0 승리할 것 같아요. 김승규 골키퍼가 골이랑 골은 다 잡고 직접 한 골 넣으면서 직접 승리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7113님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3-0 크게 갑시다. 우리 소니도 메시처럼 해트트릭 가자 하셨습니다. 진짜 메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해트트릭. 1052님 장수 개봉면인데요. 체육관에 스크린 설치했습니다. 그렇구나.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2-1로 우리 승리죠 하셨습니다. 오늘 뮤직매직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 듣고 오죠.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톤업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4: 4277님. 뽀냐니, 오늘 오후도 덥지만 간간이 바람이 불어주어서 견딜만합니다. 목요일 오후는 조금 지쳐가죠. 오늘도 뽀냐니와 함께 2시간 보낼 겁니다. 지금 제가

가 라라랜드 들으면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대구에서 남주희님 문자 주셨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손뜨개군요. 손뜨개 하시면서 지금 듣고 계시다고. 어우 이쁘네요. 아주 각양각색의 색깔로 아주 이쁜 걸 뜨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습니다. 그리고 6524님 누님 방송 끝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언제 가요? 그래서 창을 열어봤습니다. 또 그랬더니 내비를 찍어서 사진에 사진을 쏴주셨습니다. 1시간 40분 지금 가셔야 됩니다. 우리 6524님 어디에서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1시간 40분 달려가셔야 하는데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파이팅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동훈님은 솔직히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져서 질 것 같기도 하고 점점점. 이런 생각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정유정님 0-0 내일 다행히 수업이 없어서 교무실에서 숨죽여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0115님 콩디 50대 아줌마이지만 혼자서 화이팅하며 목 터지게 응원할 겁니다. 무조건 3-1 가자 하셨습니다. 멕시코에 또 에이스들이 꽤나 좀 있습니다. 이 라울 히메네스도 있고 그리고 산티아고 히메네스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겼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최고의 경기를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944님 저는 출근이라 몰래 이어폰 끼고 구석에 폰 놓고 볼 생각입니다. 저도 내일 몰래 볼 생각입니다. 선수분들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2485님도 참여해주셨고 정승기님도 내일 2-1 승리할 거야. 5590님도 참여해주셨고 박상우님 2-0 대한민국 승리가 없네요 하셨어요. 저는 2-0. 다들 승리를 예측하고 계시는데요. 0947님도 저희는 보험회사인데 본부장님이 내일 피자 쏜다고 함께 응원하세요. 어우 멋지십니다. 저는 2-2로 무승부일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뮤직 매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윤도현 밴드의 아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민주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안산에 사는 김민주입니다. 저는 치매를 앓고 계신 엄마를 모시고 있는 딸이기도 해요. 저희 엄마가 원래 걷는 걸 참 좋아하셨거든요. 시장도 자주 다니고 여기저기 구경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치매가 찾아오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제 걷는

조차 힘들어 하신답니다.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공원에 다녀왔어요. 느리게 걸으시면서 꽃을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 정말 행복했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치매 때문에 많은 기억을 잃어가고 계시지만 가족과 함께 한 시간만큼은 엄마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손잡고 꽃구경 많이 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김인주님에게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슬펐어요, 조금. 아우, 편하게 주고받던 대화가 어느 순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좋은 기억 오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영님, 엄마 생각에 울컥하네요. 김옥현님,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계시는 동안 추억 많이 쌓으세요 하셨고, 토닥토닥 사연자님,

0: 선생님이시지? 맞잖아. 그러실 것 같았어요. 이제 창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채팅을 좀 길게 보려고 우리 작가분이 올려준 거를 제가 조금 작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앞에 이름이 안 보였어요. 근데 토닥토닥 사연자님 요것만 딱 보고도 우리 홍정화님인 것 같았어. 많이 많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치매를 앓다가 천국하셨는데 가족의 사랑이 제일 힘이 되더라고요.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참 따뜻하세요 우리 홍정화님. 매번 느낍니다. 96182 이쁜 딸이랑 마음이 고운 어머니시네요. 저도 치매 때문에 고생하셨던 친정어머니 2년 모셨지요. 그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 옆에 계시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고 추억도 많이 만들어 드리길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정승기님 이부도 같이 함께해요 하셨고 감사합니다. 고혜경님 우리 고혜경님도 참 따뜻하셔 같이 가요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님 오늘 끝곡이라 해서 깜놀 시간 봤어요. 같이 가요. 제가 일부라는 말을 빼먹었나 보네요. 그리고 김옥현님 콩디 버리고 가는 애청자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리고 이정숙님 콩디 손잡고 같이 안 가면 두 발짝도 못 가 발병나니 우리 콩디 손잡고 같이 갑시데이 하시면서 이정숙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콩디 너무 더워서 갈까 말까 망설여지네요. 구문서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롬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고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봄풀리 알려드려야죠. 봄풀리 주제 달려풀리가 되겠습니다. 달리고 뛰는 것과 관련된 노래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랑이 가득 담긴 사박주스 싸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이고요.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재벌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 달려플리가 되겠습니다. 달리고 뛰는 것과 관련된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수박 주스 쏴드릴게요. 봄플리 오늘의 첫 곡입니다. 소녀시대의 런 데빌런.

저의 출퇴근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신나는 노래 들으며 퇴근 시간을 달려요. 노경현님, DJ DOC의 Run to You. 1870님, Run to You 듣고파요 콩디. 외근 나왔는데 땀이 줄줄 납니다. 사박주스여 나에게 오라. 목매요. 사박주스까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나갑니다. DJ DOC의 Run to You.

라라랜드 남편이 애청자여서 오늘 처음 같이 들어요. 남편분님 감사합니다. 아내분까지 같이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버게 맨발의 청춘 신청합니다. 799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며 신나게 달리면 힘은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달리기의 힘이겠죠. 9863님 그리고 유소희님도 말 달리자 클라잉넛 노래 듣고 싶다고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클라잉넛 말 달리자 틀어주세요. 제발요. 고명환님도 이 노래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들어요. 클라잉넛이 노래합니다. 말 달리자.

네. 달려풀리로 만나봤습니다. 봄풀리.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 그리고 DJ DOC의 런 투 유. 벅의 맨발의 청춘. 클라잉넛의 말달리자. 이렇게 네 곡을 듣고 왔습니다. 나정국님.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여자친구의 이 노래는 글쎄 시간을 달린다네요. 시간을 달리는 기분은 어떨까요? 하시면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생각났다고 정국님 보내주셨고 정은영님은 방탄소년단의 런 장보고 집 달려가는 중입니다. 얼른 얼른 집에 가서 저녁을 해야겠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노라조의 슈퍼맨 아닙니까? 누님 달리기 하면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그러게요. 오늘 이 노래가 빠졌네요. 0920님 보내주셨고 박재민님 채베코에 뛰어 퇴근 후 집으로 뛰어갑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지은님 하늘을 달리다 이적의 노래 생각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선아님 정재형의 러닝 선수들 다치지 말고 달리길 바랍니다. 오희숙님은 블랙핑크의 뛰어 지금 러닝 중인데 이 노래 나오면 뛸 맛이 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 외

그래도 많은 분들이 블랙핑크의 뛰어 신청하셨습니다. 콩디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뛰어봐요 하시면서 문주용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봄플리 끝고 블랙핑크의 띄어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봄플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어떤 가요 준비할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몇 달 전 오빠가 가게 문을 열었다. 다니던 회사를 명퇴하고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겠다 하더니 동네 역 근처에 카페를 연 거다. 오빠 성격 알잖아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병나는 거. 장사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것보다 여기저기 퍼줄까 봐 걱정이에요. 우리 신랑이 왜 명퇴했겠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그래서 걱정이에요. 오빠가 명퇴한 이유, 인원 감축을 이유로 나갈 사람을 고르는데 서로 네가 나가라 하며 싸웠다고 한다. 그 꼴이 보기 싫었던 오빠가 제일 먼저 손을 들

하고 퇴직을 한 거다. 퇴직금 두둑하게 받았으면 됐지 뭐. 또 아니야? 오빠가 이 카페로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 오빠가 뭐 해줄까? 빵 구워줄까? 커피 마실래? 아유, 뭔 돈을 내고 먹는다 그래. 그냥 먹어. 가족은 공짜야. 다음엔 친구도 데려와. 오빠가 네 친구들도 공짜로 줄게. 그런 오빠를 보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사람이 저렇게 좋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겠어? 퍼주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새언니와 한 마음으로 오빠를 지켜보던 내가 걱정을 내려놓은 이유, 오빠 옆에 좋은 사람이 꽤 있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사장님, 우유 다 떨어져서 주문해야 돼요. 아, 그리고 사장님, 저번처럼 많이 시키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시키셔야 돼요. 우유는 유통기한 짧단 말이에요. 에이, 몇 개만 시키면 좀 미안하잖아. 남으면 저번처럼 집에 가져가서 먹어. 아니면 먹고 싶은 거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친구 오라고 해서 같이 먹든가. 근데 요즘은 왜 친구를 이렇게 통 안 불러? 사장님, 재고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빚이에요, 빚. 그리고 뭘 자꾸 집에 가져가래요. 사장님 돈 안 벌 거예요? 친구들 오면 사장님이 자꾸 공짜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적당히 시키세요. 또 많이 시키면 제가 돌려보낼 거예요. 오빠가 사람을 잘 챙겨서인지 알바생들도 오빠를 제 식구처럼 챙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들이 오빠한테 잔소리하는 걸 보고 있으면 퍼주다 망할 일은 없겠다 싶다.

잠깐만요. 옆 가게 주문 사장님이 받았죠. 아니 자꾸만 만 원씩 빼주고 그러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제가 받을 거니까 주문 받지 마세요. 아이 빨리 가세요. 오늘도 허허대며 웃기 바쁜 오빠와 그런 오빠 덕에 속이 터지고 있을 알바생 친구들에게 큰 응원을 보내는 그런 오후다.

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토이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우리 강 작가. 아, 여기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임주희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이분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까지 외워둘걸. 우리 김인경님, 청량리로 향하는 202번 버스 안에서 탑승한 분들 모두 기사님의 탁월한 피겔 라라랜드 경청 중입니다. 어떤가요? 고대합니다 하시면서 김인경님 보내주셨습니다. 청량리로 향하는 202번 버스 안에서 라라랜드가 울려 퍼지고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사님.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탑승하신 모든 분들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호님, 콩디 누님 방송 듣고 있으면 참 시간이 잘 갑니다. 잘 가. 시간이 참 잘 가. 그리고 장천용님, 돈 벌기 글렀네 하셨어요. 왜요? 똘똘한 알바생이 옆에 있어갖고 또 마음이 부자여서 복도 받으시고 돈도 더 잘 보실 것 같은데 우리 장천영님 돈 벌기 글렀어. 윤인숙님은요, 오빠분 사람이 좋으시네요. 새언니도 좋으신 분이시고 오빠 등 뒤에 날개가 있나 보세요 하셨습니다. 천사 같죠? 알바생 월급 더 드려야겠습니다. 윤은영님. 또 성경님은 사장님이 인복은 있으시네요. 그 카페 어디일까요? 가고 싶다 하셨고 8205님, 좋은 끝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퍼주고 깎아주다 알바생들 알바비도 못 주는 지경이 되시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제발 좀 사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8205님이 어떤가요? 들으시고 또 후기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분 소개해드렸습니다. 1802님, 영덕으로 혼자 여행 간다는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납니다. 어제 영덕으로 혼자 여행 왔다가 대전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벌써 여행이 끝났습니다. 언니랑 함께하고 싶어서 일부러 4시에 출발했습니다. 아직도 1시간 더 달려야 합니다. 우리 1802님 혼자 여행 근사했어요? 푹 쉬었어요? 충전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후기까지, 뒷이야기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4445님, 라라랜드 잘 듣고 계시다 하셨고, 그리고 김명희님은요, 내일 또 한국 대 멕시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가 예측 무승부라해서 저도 무승부일 것 같다고 이렇게 또 한 자락 보내주셨습니다. AI가 무승부래요, 김명희님. 그리고 권지일님도 문자 주셨고 설아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영탁스 클럽의 정, 샤크라의 한.

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언니 저 사회복지사 실습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20일 동안 실습하느라 라라랜드 출석 못했습니다. 하시면서 심은영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최희원님 회사에서 몰래 듣는 라라랜드 좋아요 하셨어요. 김경민님 콩디 아내와 내기를 했습니다. 나 오늘 당첨된다에 걸었습니다. 지면 내가 저녁을 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이제 한 7, 8분 남았는데 아 오늘 아 당첨 안 됐다. 내가 저녁 사야겠다 하셨을 것 같아요. 김경미님 소개됐습니다. 아내분께서 저녁을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경희님 어제 라라랜드 끝나고 뮤지션 PD님 검색해봤습니다. 오 깜짝 놀랐다고 Like June 검색하셨던 모양이에요. 앞으로도 Run Together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2317님 인천 태양역에 588번 버스에서 라라랜드가 흘러나와서 기분 좋아서 문자 보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남주희님 문자 보내주셨고 김경민님 2773님 지금 욕실 타일이 깨져서 다음 주 수리를 해야 돼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 정리를 하고 계시다 하셨어요.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와서 좋다 하셨고 노재웅님 그리고 오혜선님 콩디 오늘 병원 가서 아기 심장 소리 듣고 왔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기가 잘 크고 있고 심장 소리도 좋다고 하시네요. 아, 축하합니다. 우리 잘 지내보자 하시면서 오혜선님 아주 좋은 소식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지연님도 울산 가는 차 안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을 즐기며 건강하게 함께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6319님 3개월 휴직 끝내고 내일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일 잘할 수 있도록 힘 좀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제가 커피 한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시니까 커피 한잔 언제 느긋하게 여유 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이 되겠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고 저 이번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여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꽃이 들어가는 예쁜 말들이 참 많죠.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모습은 꽃눈깨비라고 하고요. 꽃처럼 고운 마음은 꽃마음, 환하게 피어난 웃음은 웃음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에도 꽃은 빠지지 않아요. 진달래나 국화를 따서 전을 부쳐 먹는 걸 꽃다림이라고 부르고요. 꽃으로 술맛을 더한 건 꽃술, 꽃을 넣어 향기롭게 우린 차는 꽃차라고 부르죠. 그런 걸 보면 우리 조상들은 꽃을 단순히 예쁜 식물이 아니라 삶을 더 향기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로 바라봤던 것 같나요. 세상 모든 좋은 것을 아름답고 곱게 봐주던 옛 어르신들의 그 선한 꽃마음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이사오 사사키의 연주였죠. 프린세스 오브 플라워스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가 우리 마음에 꽃물처럼 스며들까요? 지금 생각나는 노래들 제게 보내주세요. 팝송도 좋고 샹송 칸촌의 보사노바 파두 같은 월드뮤직도 환영합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PA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그대는 기호들로 그림 그려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그림 그릴 수가 있을까요? 너무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ST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그대는 중국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팝스 프리덤을 못 들었고 그게 너무 아쉬웠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생신도 축하드릴게요. 마트 몬로의 The Music Played, 비카가카예요. It Must Be Him.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더라도 이런 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추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했고 또 따라 부르며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 시절의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2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입니다. 세미 다이비스 주니어의 The Candyman 소개해드릴게요. 이 곡은 나중에 팀버튼 영화로도 리메이크 되었던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1971년 버전 영화 초콜릿 천국에 삽입됐던 노래죠.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는 처음에 이 노래가 너무 동화 같고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해요. 심지어 자신의 커리어를 망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투덜거리며 딱 두 번 만에 녹음을 끝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노래는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죠. 1972년 6월 빌보드 핫100 차트 3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캔디맨이라는 사랑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들어볼까요? 1972년 오늘 빌보드 차트 1위 곡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가 부릅니다. The Candyman.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노래는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의 The Candyman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들을 보면요.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되는 시간적 배경이 봄인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춘향전으로 이몽룡은 바로 오늘 이 단오날에 그네를 타는 춘향이를 보고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사랑이 샘솟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랑은 단 한 번의 눈맞춤, 한순간의 분위기로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처음 얼굴을 본 순간 눈을 뗄 수 없었던 사람, 괜히 한 번 더 말을 건네고 싶어졌던 사람. 오늘은요, 그렇게 첫눈에 반한 순간을 노래한 세 곡을 준비했어요. 조지 마이클의 목소리로 듣는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하고요. 모트나 캐시 부른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첫눈에 반해서 먼저 전화번호를 건네주는 내용의 노래죠. 갈릴라 잡슨의 Call Me Maybe까지 세 곡입니다.

0: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샤니아 트웨인의 노래입니다. You're Still the One입니다.
1: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 me, I
0: felt. 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사랑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았어요. 당신이 처음 나를 만진 순간 난 사랑을 느꼈죠.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낸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우린 멀고 먼 길을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우린 언젠가 그곳에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저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보세요. 우린 여전히 서로에게 기대어 버티고 있는걸요. 우린 여전히 함께 있고 끈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내가 달려가고픈 내 일부인 사람.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 원하는 내가 꿈꾸던 사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린 힘든 상황도 함께 이겨냈으니.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 me, I felt love. And after all this time,

사랑이라는 게 꼭 뜨겁게 타오르는 순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수많은 시간과 오해 그리고 흔들리는 순간들을 지나고도 당신이 여전히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가장 단단한 사랑 아닐까 싶네요.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 말은 샤냐 트웨이나

You're Still the One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In My Dreams 하고요. 서바이벌의 The Search is Over 들려드릴게요.

아리오 스피디웨건의 In My Dreams, 서바이벌의 The Search Is Over 들어봤습니다. 브라질의 밤공기처럼 또 부드럽고 낭만적인 보사노바 두 곡 들려드릴게요. 조이스 모레노가 들려주는 에사 물라르 그 여자 하고요. 스탄 게츠와 주앙 질바르투가 부릅니다. 코르코바트.

조이스 모레노의 아싸 물라르 그 여자 하고요. 스탄 게츠와 주앙 질베르투의 코르코바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단오라고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력 5월 5일인 오늘은 모내기를 끝내고 한 해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날입니다. 마침 주말권에 들어선 만큼 잠시 숨을 돌리고 두루두루 주위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머디블루스의 멜랑콜리 맨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봉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가져왔던 오현규 선수. 추어탕을 먹으며 몸관리를 했다는 말에 추수저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추수저, 이거 꽤 탐나는 별명 아닌가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고 부모님의 뜨끈한 사랑까지 느껴지잖아요. 문득 궁금하네요. 우리 상하 가족들이 타고난 것들. 여러분은 어떤 수저세요?

0: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였습니다. 오영규 선수 부모님께서 추어탕집을 하시는데 현규 선수가 득점을 정말 멋있게 했죠. 그러면서 추어탕집도 화제가 됐습니다. SNS에서는 추어탕 먹자라는 말을 현규 정식 먹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참 여러분들도 경기 보셨겠지만 정말 아 역전골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타고난 수저 어떤 수저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 수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고 그렇잖아요. 학원 원장님 딸인데 공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수업할 때 엄마라 부르지 말라고 엄청 그 단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는 왜지? 뭐 어떻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부끄러우셨던 게 아닐까 뭐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아무튼 전 사교육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키도 커가지고 장신 수저를 갖고 태어나기도 했네요. 네, 아버지께서 굉장히 크십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팀 경기가 있죠? 잠시 후 10시에 홈팀 멕시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워낙 이제 잘하기도 하지만 체코전에서 그렇게 선전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근데 추이를 보아하니 멕시코전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오늘 경기 부담이 많이 되는 경기일 텐데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 아유 거기가 또 고지되어서 아마 되게 적응하느라 힘들 거예요. 아유 고생 많으시고 잘 돼서 우리나라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수저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제작진들이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문자 수저 문자 수저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급하게 내 집 앞 가게 잘못 지나치겠어 물어보고 그냥 사지 차피차피다 뿌리 잘린 꽃이라 별 감흥 없지만 이 얘기면 달지 어렌지 끼고 와서 얘기해 제대로 보이지도 않으며 그냥 예쁘대 What's your time and what's your life and model 이번 꽃도 며칠 못 가 사진 찍고 버려

내 모습은 아름다워 미안해 너가 내 가시에 찔렸다면 그냥 지나가다 보았는데 네 취향이 아니면 그냥 버리던가 해 어. 지지 않은 꽃은 없지만 그대 너무 빨리 졌지 아 그대여 너무 빨리 가지 마요 거기서는 부디 우리들을 찾지 마요

코드쿤스트의 꽃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이정국님, 5시에 눈이 떠져서 인천 대공원 왔는데 한적하고 좋네요. 지난주에는 8시 반쯤 왔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좀 더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한적합니다. 5시면 에땡랜드 가도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아유, 너무 일찍 나가신 거 아니에요, 정국님? 근데 그 시간에 요즘에도 해가 일찍 뜨니까 뭐 그 시간에 한적하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인천대공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막 동물원도 있고 제법 규모가 크고 조성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처 사시는 분들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듯. 이렇게 홍보하면은 정국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려나요? 한산했던 인천대공원을 사람들이 가득 메우는 거 아닐지. 에, 그렇게 우리 상쾌한 아침 청취자분들이 넘쳐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산책 잘 하시고요. 박준호님께서, 어제 사랑니 뺐어요.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잘가, 그동안 고마웠어. 그러셨군요. 괜찮으세요? 저는 사랑니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운이 좋게 다 고르게 자랐는데, 근데요, 한 번쯤 뭔가 제가 양치를 제대로 안 했는지 좀 부을 때가 있어요. 왠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 되게 열심히 양치를 하긴 하거든요. 가끔 막 붓고 아프고 그럴 때 있는데 혹시 치과 의사 선생님 듣고 계시다면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결국에 빼야 되는 사랑니인 건가요? 병원에 갔을 때는 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했었는데 간헐적으로 부어서 제 햄스터 같은 볼이 더 빵빵해질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준호님, 사랑니 잘 빼셨네요. 회복 잘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제 사랑니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릴러 마일즈의 트립, 그리고 이영지의 낫소리.

릴러 마일즈 트립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영지 낮소리였습니다. 새싹분이세요. 반갑습니다. 4282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일찍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러 출근하는 소방관입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 안전하게 행복하게 파이팅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소방관님들 뵙게 되면 너무 멋있고 대단하고 참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고생 많으신 우리 4282님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시민의 안전도 좋지만 4282님의 안전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4282님 반갑습니다. 이수정님, 햄디 어제 욕실 곰팡이 제거한다고 바르는 제품을 작업해놓고 자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세척했네요. 아이들 깨기 전에 해야 해서 너무 피곤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 욕실에는 왜 이렇게 곰팡이가 잘 끼는 거예요, 정말. 그냥 무시하고 지내다가 헐, 완전 까맣게 곰팡이 껴있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그 제품 이렇게 짜가지고 하면은 뭐가 사라진대요. 광고를 보고 샀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딱 한번 짜놓고 바로 지우니까 또 안 지워지대요. 그래서 수정님처럼 아, 좀 오래 방치를 해둬야겠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깨서 그걸 지워본 적이 있는 기억이 나네요. 참 그때 그걸 지우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오래 방치를 해야지 곰팡이가 지워지는 건가. 내가 키운 곰팡이도 아닌데 아, 내가 키운 걸까 하면서 다양한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제대로 없어지긴 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님. 얼른 주무세요. 주무십시오. 수정님. 근데 딱 애들 깨면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잠시라도 눈 붙이셨으면 좋겠네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듣고 올게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2위 그리고 1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위는 빅뱅의 뱅뱅뱅입니다. 2015년 6월 빅뱅이 두 달 연속으로 컴백했던 시기였죠. 뱅뱅뱅은 전주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대망의 1위 곡은 엑소의 런미라잇인데요.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최근에는 영화 K-POP 데모너터스의 사자보이즈 첫 등장신에 삽입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빅뱅 뱅뱅뱅 엑소 런미라잇

차트 2위 곡 빅뱅의 뱅뱅뱅 그리고 1위 곡 엑소의 Love Me Right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두 곡 다 명곡이죠. 근데 그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빅뱅의 뱅뱅뱅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게 들을 때는 굉장히 신나거든요. 근데 노래방에서 부르면 묘하게 약간 그 분위기가 생각보다 신나게 안 되고 살짝 어색해지는 그런 곡이에요. 불러보셨나요? 뱅뱅뱅 하고 살짝 그 정적이 흐르거든요.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하는데 그만큼 그 분위기를 끌어오르기가 쉽지 않은 곡이다. 왜냐면 이 곡을 한 번쯤 그때 불러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생각보다 약간 조금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곡이다. 약간 이렇게 에, 얼마나 우리 빅뱅 그 멤버들이 끼와 정말 엄청난 그 무대 매너와 춤으로 이 곡을 채웠는지 알게 된다는 곡으로 나름 그때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텐션이 묘하게 떨어진다고 하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역시 노래가 너무 좋기는 신나기는 신나네요. 이 곡을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엑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에게 엑소의 노래를 정말 정말 이거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 이 노래도 전주만 들어도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도 그렇고 두 노래 다 무대를 보는 맛이 있는 그런 노래들인 것 같아서 생각나신 김에 추억 소환하신 김에 무대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그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이때 아이돌만의 그 감성이 또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두 곡 잘 듣고 왔고요. 9606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내요. 저는 새벽부터 바다에서 걷는 중입니다. 멋지죠? 얼마 전 맹장 수술을 해서 원래 바다 수영을 하는데 회복 중이라 바다 수영은 못하고 걷고 있어요. 같이 바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아직 차갑지만 다 물에 들어갔어요. 하시면서 와, 여기 어디예요? 부산 아닌가요? 해운대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일단은 회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바다 수영이랑 그냥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엄청 수영을 잘해도 바다 수영을 또 막상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게 어렵다. 왜냐면 뭐 파도도 있고 그 바다의 밀물 썰물이라는 것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근데 바다 수영까지 잘하시는 분들은 폐활량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분간 이제 회복 잘 하시고요. 다음에 바다 수영 또 하러 가실 때 이 장소가 어딘지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세요. 9606님. 왠지 그 해운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고층 건물도 있고요. 이보라님. 해장을 하고 싶어서 눈 뜨자마자 해장국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간이 힘들어하는 건지 위가 힘들어하는 건지 둘 다 아닐까요? 보라님. 여러분들은 해장 어떻게 하세요? 해장국을 드시는 분들이 보편적인 분들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해장국으로 해장을 해본 적이 거의 없고요. 국물로 해장을 하면 보라님처럼 뭔가 그 소화도 잘 안 되고 좀 더부룩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오랫동안 공복을 유지하고요. 물도 안 마셔요. 그냥 쫄쫄 굶다가 엄청 느끼한 거를 먹어요. 햄버거나 샌드위치나 아니면은 막 진짜 극단적으로 해장하고 싶을 때는 크림 파스타 같은 거 좀 살짝 맵게 해가지고 만들어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속이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들은 해장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보라님, 모쪼록 얼른 회복 잘 하시길 바랍니다. 9606님과 보라님 두 분 다른 개념으로 좀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청아의 노래예요. 스냅핑.

청아 스냅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538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신다고 자취방에 오셨다가 청소를 싹 하고 가셨어요. 오실 때마다 청소하시니까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요. 그럼 좀 청소를 해놓으시는 게 어떨지. 5381님,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상 자취방이 조금 지저분하면 당연히 청소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딸이 있으면은 으이그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냐 잔소리 하면서도 좀 치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대전이랑 대구에서 자취를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가끔 놀러 오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은데 나만의 그 지저분한 사이에서 나의 질서가 있고 다 계획이 있게 어질러펴 놓은 건데 그거를 못 참으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놀러 안 와 이렇게 좀 와 이렇게 불렀던 적도 있어요. 안 오시더라고요. 5381님께서도 아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요 이러다가 아 엄마 또 안 오나?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좀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네, 자취방 오실 때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렇게 예쁘게 애교도 좀 부리고 다음에는 좀 치워두고 한 번쯤은 치워둬야 돼요. 너무 이제 매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좋죠. 반찬까지 해다 주시는데 그쵸 그 정도는 해드려야 됩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8: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9: 토익은 해커스.
1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에 대비해.
11: 엄마, 풍수에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 금요일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김현정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이네요. 자우림의 샤이닝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만나요.
1: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감정 이입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려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죠. 두 번째, 그걸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요. 세 번째, 내가 나이를 먹더라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곡일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영국 밴드 퀸의 1975년 발매곡 Love of My Life 이 제목입니다. Love of My Life 어떤 멜로디일지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제목만 들어도 멜로디가 생각나는 그런 매력적인 곡입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아주 서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죠. Love of my life. 내 인생의 사랑. 나의 인생 중에 가장 사랑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지칭을 한 거겠죠. Love of my life. 그 다음, You've hurt me. 당신은 나를 아프겠죠. You've broken my heart. Now you leave me. 라고 했습니다. You've broken my heart. 당신은 내 마음을 아프겠죠. 라는 또 다른 문장입니다. You've hurt me. 이것도 당신은 나를 아프게 했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도 쓸 수 있는 문장이겠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핵심 문장으로 You've broken my heart. 이 문장을 기억해 볼 거예요. You've broken my heart. You've broken my heart. 연습하고 계시죠? 당신은 내 마음을 무너뜨렸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죠. 라는 말입니다. Now you leave me. 그래 놓고 당신은 이제 나를 떠나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 또 미션 문장 두 번째 찾아볼 건데요. 그걸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애절함을 담아서 가사를 아주 또렷하게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 문장 찾으셨겠죠? 그걸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요. 네,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찾으셨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사랑, can't you see? 모르겠어요? Bring it back, bring it back. 그걸 돌려줘요 라고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겠죠. Don't take it away from me. 이거 들으셨죠? Don't take it away from me. 그걸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요. 미션 문장 해결됐습니다. 여기서 이 take it away라는 것은 가져가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Don't take it away from me. 그걸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주세요.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왜냐하면 당신은 그게 what it means to me.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you don't know. 모르니까요. 네, 이렇게 또박또박 잘 들어봤고 또 해석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게요. 내가 나이를 먹더라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라는 가사 들어보세요.

네, you will remember. 당신은 기억할 거래요. You will remember. 당신은 기억할 거예요. When this is blown over. 자, blow over이라는 동사구 기본형을 기억하신다면 도움이 될 건데요. blow over, 지나가다 혹은 사그라들다 라는 뜻입니다. When this is blown over, 이게 다 지나가면 you will remember. 당신은 기억할 거예요. And everything's all by the way. 자, 이 가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요? 모든 게 everything's all by the way. 여기서의 by the way는 그런데 라는 뜻이 아니겠죠. 이때에는 지나가 버린, 한쪽으로 밀려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verything's all by the way.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 되었을 때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And everything's all by the way.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 되었을 때. When I grow older, 내가 나이를 먹더라도, I will be there at your side. 찾아내셨죠? When I grow older, I will be there at your side.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더라도. 그쵸? When I grow older, I will be there at your side. 여러 번 반복도 해봅니다. To remind you,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How I still love you. 내가 당신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걸.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레디 머큐리가 작곡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연인이었던 메리 어스틴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곡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곡 함께 들어볼게요. 퀸의 Love of My Life.

0: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죠. You've broken my heart.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ve broken my heart. You hurt me deeply. 이것도 가능하겠죠. You've hurt me deeply. You hurt me deeply. You've broken my heart. 두 번째, 그걸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요. Don't take it away from me. 맞아요. Don't take it away from me.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Don't take it out of my life. 네, 내 인생에서 빼앗지 말아달라 라는 문장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나이를 먹더라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라는 문장은요. When I grow older, I will be there at your side. 이거였죠. When I grow older, I will be there at your side. 나이가 들더라도 당신 곁에 딱 있겠다 라는 문장입니다. I'll always be there for you. 혹은 I'll always be there beside you. 이렇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할게요. You've broken my heart. You've broken my heart. You've broken my heart. 두 번째, 그걸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요. Don't take it away from me. Don't take it away from me. Don't take it away from me. 세 번째, 내가 나이를 먹더라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When I grow older, I will be there at your side. When I grow older, I will be there at your side. 한 번 더. When I grow older, I will be there at your side. 네, 이처럼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2: 하이엠 솔루텍
3: 1544-8777.
2: 아니, 보면...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안직환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 외근 나갔다가 너무 더워서 키오스크로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요. 실수로 아이스가 아닌 핫커피를 시켰어요. 이 더위에 어쩔 수 없이 뜨거운 커피를 마셔버렸네요. 대략 난감이었어요. 원타임 핫뜨거 신청해요. 이열치열이죠, 안직환님. 한번 실수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꼭꼭꼭 아이스로 드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원타임의 핫뜨거.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608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양양으로 문어낚시 가고 있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니 너무 설레네요. 문어 잡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코르티스의 렛렛 듣고 싶어요. 문어 파이팅! 문어는 어떻게 낚나요? 문어는 뭔가 이런 그물 같은 걸로 낚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문어 잘 낚으시고요. 문어라면도 먹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코르티스의 렛렛.

파 퉁퉁 부었어요. 아주 가관이요. 이 얼굴 나만 보고 싶다. 아이콘 리듬타 신청합니다. 야식에 즐거움이 컸다면 붙는 것쯤이야. 7504님 부을 거 알고 드신 거잖아요. 오후가 되면 붓기는 모두 빠질 겁니다. 지금 빨리 빼고 싶다면 신청곡 들으시면서 한번 몸이라도 털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이콘 리듬타 틀려드릴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자, 오늘의 아침 대바람부터 운동하고 계시는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207님, 오전 러닝 마치고 아들 아침밥 준비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모든 워킹맘 파이팅 하세요. 와, 참 이 시간에 벌써 지금 이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3km를 뛰셨어요. 와우, 대단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아침에 특히 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뛰는 거 괜찮나요? 좀 뭔가 잠이 덜 깬 상태, 몸이 덜 깬 상태여서 피곤할 것 같은데, 근데 끝나고 나면 진짜 개운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저녁 시간대 되면 졸릴 것 같으면서도, 제가 핑계를 대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운동을 저녁에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는 없고 자면 되니까. 아침 운동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1895님, 열심히 운동하면서 콩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와, 숲에 뭐 어떤 산책길 같은

같은 둘레길 같은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이런데 산책하고 막 걸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참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 덕분에 제가 항상 눈으로 이렇게 호강을 하네요. 너무 풍경이 예뻐요. 우리 5207님, 1895님 오늘 아침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잊지 않고 저희 상하에 사연까지 보내주시고 사진까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운동 잘 마치시고 건강하고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Maroon 5의 Moves Like Jagger.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른다.
1: 요한 씨, 내가 아는 친

0: 중에 자기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 한번 소개 받아볼래? 주말에 시간 괜찮잖아, 그치? 요새 뭐 아무것도 없잖아.
1: 아, 소개팅. 아, 주말에요? 아,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상사한테 받는 건 좀 그렇지? 아,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그냥 거짓말 해야겠다. 아, 팀장님 제가요, 아, 이번 주말엔 일이 있어가지고요.
0: 아 진짜? 아, 이번 주말 아니라도 괜찮은데. 아,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아, 요원씨 솔로라고 막 외롭다 그래가지고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 아쉽다.
1: 아, 저 소개팅에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0: 아 그래? 알겠어.
1: 네.
0: 그래요. 야 호요원, 너 사진 잘 나온 거 너 하나 보내봐라 너.
1: 어? 사진? 사진 왜?
0: 아이, 너 소개팅하고 싶다며. 너 이상형 탁탁탁탁 내가 너 알지. 탁 보면 알지. 너 내가 진짜 괜찮은 애 생겼거든? 너 사진 볼래?
1: 오빠! 그런 걸 그렇게 크게 하면 어떡해!
0: 뭐라 그래? 어? 어? 유관 씨! 지금 철규 씨가 해주는 소개팅은 받는 거? 아까는 약간 거절했던 거 같은데?
1: 아, 아니요. 진짜! 아, 그게 아니고요. 아... 뭐라 하지? 아 진짜 박철규 진짜. 아 일단 수습하자. 아 그게 아니라 그 철규 오빠가 해주는 소개팅도 그냥 미루려고요. 아, 사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정형외과 다니고 있거든요. 컨디션도 안 좋아 소개팅 못해요.
0: 야 너 목 아프다더니 그거 야 너 디스크였어? 아 너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앉으라니까 내가 너 아, 진짜.
1: 아니 디스크까진 아니고 아
0: 진짜. 어우, 진짜 자기야 디스크 관리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나이 먹어서 더 힘들어져.
1: 아니요 그 디스크가 아니라 아 모르겠다 그냥 디스크라고 하자. 아, 네 팀장님 저 디스크 때문에 당분간 소개팅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0: 아 진짜 자기야 진짜 나 못된 팀장 만들래? 어? 디스크 때문인데 회사를 어떻게 다녀? 안 되겠다. 어? 병가 내고 내가 다 일 처리할게. 아. 자 여러분 자 우리 회의 좀 해야겠어요. 우리의 대 어? 이렇게 아이돌 같은 우리 허유원 씨가 지금 어?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는데 우리 유원 씨 빼고 어떻게 할지 회의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쵸?
1: 아, 아니요 팀장님 그러실 필요까진 없는데요.

0: 비원에이포 거짓말이야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른다 였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거짓말 정말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네. 거짓말은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백그라운드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야지 뭔가 그게 신빙성 있는 거잖아요.
0: 특히 회사에서 거짓말을 한다? 아, 이거는 잘못 걸리면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거짓말을 친구들이 지금 안 듣고 친구들한테 조금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이제 당일에 조금 약속에 가고 싶지 않은데.
1: 아니 문제가 많네.
0: 좀 피곤한. 아 오늘 좀. 아,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될까요? 뭔가 아프다, 몸이 안 좋다.
1: 거짓말이죠.
0: 거짓말이긴 하죠.
1: 예.
0: 아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가기 싫어.
1: 친구들끼리 진짜
0: 한데.
1: 오랜만에 막 6개월 만에, 1년 만에 아 이렇게 당일에 약속을 파토를 낸다? 이런 진짜 천하의 몹쓸.
0: 저 당일.
1: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0: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거짓말은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아유, 웬만하면은 아 제가 말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바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못하는 게 어차피 거짓말도 일단 걸리고 표정이나 이런 거 다 티가 나고 그리고 그 뒷수습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이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 이런 편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네. 유원 씨가 바보라기보다는 네. 그냥 착해서 그런 거예요.
0: 아, 또 왜 이렇게 저를... 가지고
1: 뭐 이렇게 해도 뭐 싫어요?
0: 아니 아니
1: 뭐 이래도 놀렸, 싫고 저래도 싫대.
0: 놀렸다가 잘해줬다가 놀렸다가 잘해줬다 하니까 박철기 아나운서는 거짓말 좀 능한 편이시죠?
1: 천연덕스럽죠.
0: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1: 철판 깔고 합니다.
0: 네.
1: 사실 아침마당도 진행을 하면서 네. 잘 모르는 게스트 분이 올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70년대, 80년대에 뭐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네. 사실 제가 잘 아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급하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대표곡 한 세 곡 정도를 이제 제목만 외워서
0: 네.
1: 아 그거 대단하시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아 저 옛날 노래를 좋아해서요 라고 아, 근데 얘기했던 적이 착한 있습니다.
0: 거지, 착한 예.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건 진행자의 역량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사실 잘 몰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왜냐면 오시는 분들은 어렵게 이렇게 나와주신
0: 그럼요,
1: 거고.
0: 그럼요. 정성이죠. 네. 그것도.
1: 잘 해드려야죠.
0: 아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저는 우리 상쾌하신 가족분들께서 사연 보내주실 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모른다고 해버려요. 이거 엄청나게 무책임한 거이기도 하거든요.
1: 제가 근데 한번 네. 그렇게 해봤거든요. 네. 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니까 그 뒤로 할 말이 없어요.
0: 맞아 맞아.
1: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0: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착한 거짓말 말고 나쁜 거짓말 하나 뭐 고백할 거 없어요?
1: 나쁜 거짓말이요? 하, 제가 진짜 상하니까 얘기합니다. 나쁜 거짓말?
0: 나쁜 거짓말.
1: 최근에
0: 네 궁금하다.
1: 아내가 육아를 하다가
0: 네.
1: 자기 패디를 좀 바꿔와도 되냐?
0: 패디. 패디큐어. 발톱.
1: 발가락 발톱 관리.
0: 네.
1: 그럼 다녀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발가락 관리를 왜 받으러 갑니까? 손톱만 받으면 안 돼요? 아니 발톱을 뭐 누가 잘라? 뭐예요 이거? 아내가 듣고 있나?
0: 아니
1: 귀에다가 들린 것 같은데.
0: 아유 발톱 그러니까 패디큐어는 여름에 필수예요. 그리고 기분 전환 아닙니까?
1: 아니 발톱 제가 잘라줄 수 있어요. 굳이 뭐 3만 원 내고 받으러 가야 됩니까?
0: 아 그러면 잘라주는 거에 이어서 그 LED 램프 사셔가지고 젤 네일까지 젤 패디까지 해주세요. 저기 아나운서가
1: 그게 뭐죠? 그거 몰라요.

0: 그러면
1: 아무튼 육아하다가 네. 제가 좀 자유를 찾으러 쿨하게 나갔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해는 안 됐습니다.
0: 그래도 갔다 오게 하셨어요?
1: 그렇죠.
0: 네. 진짜 착한 100점짜리 남편이네.
1: 하지만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아유, 뭐야 이것도.
0: 자, 박철규 아나운서.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여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 철규 아나운서를 좋아하시는 상하 가족분들이 많은데 지금 패디를 좋아하신 분들께서 반발 문자를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1: 아, 지금 발톱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돌아선다고요?
0: 네, 그건 저 혼자 볼게요. 얼른 가세요.
1: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인사드리면서 AOA의 굿럭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1: 안녕.

0: AOA의 Good Luck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7203님, 버스 기사입니다. 요즘 햄디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상쾌해요. 오늘도 안전운전할게요. 햄디도 힘내요. 네, 힘낼게요. 7203님. 기사님들 진짜 많이 들으세요. 버스 기사님도 들으시고 트럭 기사님도 들으시고 지금 운전하면서 다들 많이들 듣고 계시죠? 뭐 운전하실 때는 제가 늘 잔소리하지만 사연 안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운전에 집중하시면서 귀 쫑긋 열어두시고요. 안전운전.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상쾌하게 아침 시작하네요. 7203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0: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6: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마크의 1999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은 평소 출근길이 한산한데요. 아직까지 큰 정체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교의 추돌사고 나서 3차로 통행이 어렵고 노원교부터 여파받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이동량 늘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6km 구간 차량 속도 내려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입니다. 안산분기점부터 순산터널까지 3km 구간에 거쳐 차간거리 좁혀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부터 월곡분기점까지 차량들 지체되고 있고요. 이어서 군포에서 부곡까지 밀리기 시작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가끔 소나기처럼 슬픔이 내려 그대 볼을 다 적셔도 그렇게 지나가겠죠. 바람에 실려 먹구름도 흩어질 거야. 떠나요 우리 단 둘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대와 나 어디든 좋아요 어디라도 노을 지는 바닷가에 앉아 수많은 별을 세며 이 밤 잠들고 싶어.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중에서 6월 19일 금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기분 좋은 오늘을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하고요.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권진홍님 블루투스 이어폰 사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노래도 좋고 DJ님 목소리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박영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직장에선 8시 출근이었는데 새로운 직장은 9시 출근이라 1시간이 너무 자유롭네요. 그런데 구리에서 신설동으로 출근해요. 경의중앙선 타고 회기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여 출근하는데 기존 8호선 타고 출근할 때보다 번거롭긴 해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집에서 출근 전에 들으시는 거겠네요. 근데 9시 출근이시면 아무래도 가시는 길 안에 그 지하철 안에 사람도 그 전 직장 다니실 때보다는 훨씬 많이 부딪히실 것 같은데요. 참 이 세상에 완전히 좋고 완전히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쵸?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화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6613님 신청해 주셨어요. 말로 너에게로 간다.

5821님, 제 친구 현희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슈퍼우먼 현희야, 생일 축하하고 오늘만큼은 활짝 웃으면서 보내. 6530님,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에요. 10년 됐는데 아직도 왜 이리 싸울 일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남편아, 이제 서로 적당히 봐주고 살자. 3530님, 아들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와서 몇 개월 정도 쉬는 줄 알았더니 직장을 구하고 있었나 봐요. 원하는 직장에서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종신님, 난임으로 고생하던 딸이 드디어 임신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와 아내는 마음이 타들어갔는데 기쁜 소식 들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리얼 그룹의 Walking Down the Street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어요.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세트 쿠폰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할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7960님, 생산직 근무 중인 52세 중년 아재입니다. 아침마다 경아님 목소리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아조 때문에 하루의 출발이 매일 상쾌합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7960님이 하루를 시작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득 안고 이렇게 시작하셔서 더 그렇게 들리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계속 또 쭉 함께 해주세요. 박충호님, 새벽에 출근해서 늘 일하며 우리 아침 들었는데 회사 휴업 들어간 후로 자주 못 들었네요. 오랜만에 아내와 막내 아들 보내고서 여유 부려봐요. 빨리 회사로 복귀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현재는 기약 없는 휴업 상태인 건가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또 일하시면서 우아주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근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094님, 10년 다니던 직장 퇴사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60 나이에 젊은 친구들한테 밀렸네요. 밀리기 전에 미리 넘겨줬어야 했던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5월 31일 퇴사하고 화병과 우울증에 집에만 갇혀 있다가 이제야 겨우 몸 추스르고 일어났어요. 이 시간이면 통근 차 안에서 경아님의 목소리 들으면서 출근했는데 퇴사하고 경아님 목소리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 못 듣다가 이제야 그리움에 들어봅니다. 경아님, 저 그간 10년 수고했노라고 한마디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아, 그 출근 시간 동안 함께했던 우아주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았다고. 아우, 그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었는지 이렇게 감히 좀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요, 지금은 좀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밀려나신 게 아니라 그 거친 사회생활을 지금까지 당당하게 버텨오신 거 아니겠나요? 그동안 버텨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신 잘 추스르시고요. 우리의 삶은 계속 되잖아요. 이후에 7094님의

삶의 이야기 계속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웃는 일 많이 있으시면 또 소식도 전해주시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마음 담아서 장은희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서영은의 웃는 거야. 이어지는 곡은 김연우의 To Be With You.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정류장 가는 길 상가 화단에 탐스럽게도 피어있는 수국. 겨우내 앙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니 싱싱한 초록잎을 틔우고 마침내 초록잎 사이사이 꽃을 피워냈다. 분홍빛이 도는 보라색 꽃잎들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모양. 오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듯 활짝 핀 수국에 눈길을 빼앗겨 아침마다 걸음을 멈추고 감탄하며 바라본다. 무심하고 바쁘게 이 길을 지나던 다른 사람들도 수국을 보면서 마음에 꽃이 피는 기분이겠지? 예쁘고 고운 수국을 한동안 감상하다 다시 바쁜 걸음을 옮기기 전에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보랏빛 향기, 강수지의 노래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4520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아, 요즘 수국 참 예쁘게 피었죠. 수국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바쁜 걸음 멈추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잖아요. 4520님 행복을 아주 잘 누리고 계시는데요. 사진도 감사해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7395님이 어르신 주간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현 사회복지사를 칭찬합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고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을 잃지 않는 분입니다.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고 야 이렇게 자랑을 해주셨어요. 동료분이실까요? 이런 선한 영향력. 자랑. 아, 아주 환영합니다. 서현진과 이승우의 사랑이 뭔데? 그리고 2개월의 더 로맨틱 두 곡 이어드릴게요.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0140님 보육교사인데요. 달걀놀이 하려고 매일 달걀 껍데기 모으고 있어요. 아침마다 달걀 먹고 껍데기 씻어 말려두고 출근합니다. 야, 이거 엄청 정성인 거 아시죠? 달걀 껍질 그냥 껍데기 그냥 버리면 이거 나중에 날파리 엄청 생기고 그래서 이거 정말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아이들과 달걀 놀이 하려고 이렇게 날마다 지극정성으로 말려두고 또 출근하시고 그러네요. 어떤 식으로 놀이에 이용하시는 걸까요? 실생활에서 자주 보는 걸로 이렇게 놀이하는 게 교육적으로 참 좋잖아요. 멋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하의 테이크 온 미, 블론디의 콜 미 함께 들어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실라 고려 깊어져.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의 호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4: 토익은 해커스.
6: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네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1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최준호님이 운명의 멕시코전이네요. 부디 멕시코전에서 이겼으면 좋겠네요. 하고 사연 주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멕시코전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겠죠?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마음 담아서 1부 끝곡으로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출근 정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교에 추돌사고 나서 3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노원교부터 여파받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지체 정체고 올림픽대로 역시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이동량이 많고요. 이후 다시 여의하류와 반포대교에서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나들목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윗대가 혼잡하고요. 예후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고 반대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 다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부터 남동 또 안현에서 일지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6: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7: little thing tod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8: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부가킹즈 윤도현의 여행길입니다. 듣다 보면 신나는 여행길이 상상되는 곡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가리요, 서울에서 응응까지요. 여기서 퀴즈! 서울에서 어디까지 나를 찾아 떠날까요? 1번 서울에서 제주까지, 2번 서울에서 체코까지, 3번 서울에서 멕시코까지.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서울에서 어디까지 나를 찾아 떠나간다고 노래할까요? 섬이에요. 1번 서울에서 제주까지, 2번 서울에서 체코까지, 3번 서울에서 멕시코까지.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부가킹즈 윤도현의 여행길.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Burger King with Mr. Young, Yo Young. Yeah, you bring it back like. Yeah.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0: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부가킹즈 윤도현의 여행길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이 곡에서 서울에서 어디까지 나를 찾아 떠나간다고 노래하나요? 오늘의 정답 1번. 서울에서 제주까지죠.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물론 지금 마음으로는 지금 멕시코에 마음이 가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앱 콩으로 라디오 듣는 분들 이벤트 참여 잘 하고 계신가요? KBS가 중계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진행 중인 월드콩 퀴즈 이벤트. 콩을 열고 상단 배너 클릭하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드컵 공식 굿즈 유니폼과 햄버거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 이벤트는 6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2385님. 매일 출근길에 행복하게 듣고 있습니다. 5살 아들이 조경아 누나 목소리 좋다고 다른 채널은 못 돌리게 하네요. 진우야, 혜진아 사랑해 하고 사연을 주셨는데 어머 기분은 좋은데 5살 아들이 조경아 누나래요? 고마워. 그리고 나도 사랑한다. 채널 고정. 이신의 나의 너에게 이동욱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이신의 나의 너에게 이어서 들으신 곡은 069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승환의 좋은 날. 1311님. 항상 일찍 가서 사무실 청소를 다 해놓거든요. 근데 신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 신입은 꼭 팀장님만 계시면 그때만 잠깐 하는 척해요. 저는 청소 다 끝나고 자리에서 쉬고 있었는데 신입이 제가 분리수거 해놓은 걸 들고 나가는데 팀장님이 신입 보고 항상 깨끗이 청소해줘서 고맙대요. 아유 억울해요. 아유 얄미워 진짜.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는 척 꼼수는 언젠가 반드시 들통납니다. 이거는 좀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신입은 지금 한창 뭔가 잘 보이려고 막 그런 마음이 가장 이렇게 높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는 마음, 우리 넓은 품을 가진 1311님이 넓은 눈으로 일단 포용해 주시고요. 하지만 들통날 거다. 아우 얄미워. 흥치뿡이다. 하대수님 신청곡 함께 듣죠. 코요태의 파란.

가지 컨셉을 잡아 고르고 고른 음악 감상하시죠. 우아한 컴필레이션. 떠나고 싶은 요즘 금요일 이 시간에 교통수단 노래 들어보고 있죠. 오늘의 컨셉은 교통수단 노래 비행기 편입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 떠나는 여행 상상하면서 들어볼까요? 첫 곡이에요.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거북이의 비행기.

0: 시내 방송으로 시작해서 비행기 탄 기분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곡입니다. 룩셈부르크 크라잉넛이에요.
1: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룩

우아한 컴필레이션 교통수단 노래 비행기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갈 길 가는데 나는 커다란 캐리어 끌고 공항 가는 길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무릎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우아한 컴필레이션 오늘 컨셉은 교통수단 노래 비행기 편입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여름휴가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좋은 구경 많이 하시고 후기도 꼭 보내주세요. 저는 그렇게 멀리 떠나는 여행 언제 갈지 기약이 없지만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막 떠오를 때의 설렘은 너무 느끼고 싶네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활주로의 곡입니다.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우아한 컴필레이션 끝곡으로 들을게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다들 기다리는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요. 일찌감치 출근을 마친 차량들로 서울 시내 소통은 대부분 좋아졌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 4차로에는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대가 혼잡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이후 서강대교에서 속도 더딘 정도입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기흥에서 신갈까지 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는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이동량이 꾸준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문학에서 남동, 안현에서 일지까지 차간격 좁혀지고요.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둔대에서 부곡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 1년 중에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바로 오늘 단오 날인데요. 정성껏 모를 심는 것처럼 오랫동안 열심히 담금질했던 우리 선수들의 실력과 팀워크 오늘도 멋진 감동의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 지난 1차전의 역전승을 바탕으로 오늘 2차전 홈팀인 멕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서 우리도 용기를 얻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열심히 응원할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됩니다. 으쌰 으쌰 우리도 힘내서 최선을 다하는 금요일 아침.